0: 잠릉 르그비 콰임스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체당 아유 심코나겐 비 치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게지
1: 아망 투르 흐테름 근거 스누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치 덴비 년군족 분안바 최초대 모이나 탕대야 랑종 잠능르제 치기비레 쳇능 나치 체남라 아동화 하홀리 자치셰피 잠능 기서제비에 중 샹 아시 스민 제송시바 멘테테 통지 엠피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어로랑 흠든 느고디 츠그다 구마탁다 시르고 스탕근 치기 야 알랑디 치고니레인 한바 쟁그 니질초 소 조리와 대랑인 아지아세 테르 멤버초 촌다시니 요토코 판지기 종노 걸랍 종고 흔히 흔히와 호소나 가가 모사 메노가 니츠초 사탕다니 직당나 나 아들 민 제니 티랑 스톤짐 거 따장이 흘러다링거

신지리라야인어롱라선부지라야야야라디츠난고르거리타야야드스는나가나지소마리나마야야칸즈는조라칸지그리소야야산드뜨일랑아보치니야다갈로뜨멀터차모지르라야양콰르쇼뜨도나르르치르라야

想个的了呀，养阿人想个个的急着了呀，呀拉进了个的不个西个的当呀，养也拉咱的我个的错呀，想阿西也拉个拉松的那么呀。大有那得让住那里去了呀，让他们个个老个站地里那么呀，养三只人族那个也我的多呀，养花无数个开满林子了呀，养三的三我妈心里那呀。大地当时不长得不理解了呀，呀俺这俺我妈心里那呀，大想要咱他家屋里了呀，俺这新朋友那姑姐家里了呀，要怕那提上那姑里的了呀。养马能这么下子那地呀那呀，这提着你个我日子里呀那呀，我路没事吃是那散步的那呀，压得急了东西那路那地呀那呀，娘为那吃是那多吃那日子了呀。都我阿里老爸有妈的呀那呀，大猪们了人中的见大的有了呀，呀个啷个的是为个一整的见那呀，呀想一老家拉苏巴的那呀，大让帮我让那个用爷的呀那呀。呀的哥家我阿汤里切呀，呀提斯人的摩怎吃的里切呀，呀的军臣苦了长不了的哟呀，大个浪的人家呀呀的亲爱的呀，大牛当苦的么破气不接了呀。眼睛睁了干部大会里来呀，用大满家跟婆子们的你呀，用这下子比婆子的我们呀，那说我们日口中变俺弟弟死了呀，压着长子跟叫子们的你呀。养哥哥啦，今天你的力气呀，大人说可是比俺弟急了呀，像他子那种生真八的啦呀，大个老人家仔细八的的呀，大个老子可是比俺弟急了呀。呀地中你迷宫土里来呀，养花屋你跟就怎么地你呀，呀你不家个冷屋里来呀，大冷啊们西口得里呀，呀看得那谁的别也这里见呀，大有那大胆大马的球呀，呀个龙身如龙口的马的那呀，你看的那个古的马的的那呀，孙沙等的那个姐的米了呀，大蒙古下那个巴的米了呀，做了那个大大马的的那呀。不接比我的门得力了呀，和那姑娘那边的这里些呀，他妈姑和那兰芝娃里面了，和那大浪爷，和那人子哎呦啊，你还没到呢，这个，阿兰达，什么个样子的？刚才是个那太大浪爷。
야 기스 제오가 특지 사미 다윤당 얻어든 하바 쟁고 다른가 얻어디스 짱을 파 산지 담배가 가져오 유도 축사 지시비 나사거 끼네 알아지 기스 제오가 검포 얼굴이 또 치 산지가 담배 잠슨 얼굴 아셔 향이 얻어디 마랑 거 초놈가는 Nyamalar dittag lagmaga. Ta zini, huawu kajangar ta tangi alandalinga.

Хошин джагнана чанчин дицл хок ода жачаг нехамяна нехг ин жачаг жачг мен онда музин данди тасу да калуанды чан тонжи нан куркури тамгаша жүрүн дитрес тани да музыгра да хуежгна калуанди чэ хошин джагнана чанчин дицл да чизгрэдэна чанчин дицл кырка хок жа jacha ge jachi amena jachi ge yen tang ta so ta chan tong ji ze lang kur kur ge chung sha ju ren di de se chni de mo ze gra ta ge ta chan tong ji lang kur kur amena chan tong ji ze lang kur kur ta kang ta chung sha ju ren de ni ga ge ge ge chum chel ge ta ni she le so na zhong han ma ma jin ten ja ke ge ta dem zhi den ji ge chum li di ge ge dun sin ge chi go chi ge no na dem bi wa dar na ta Chang Tongji Lang Kurkuri Chumgur Shachurin Dattao Zige Tsunne Sona Da Kaluwa Ndi Nzai Kutene Garma Chigni Thakir Da Tenpa Tang Da Kaluwa Nzai Da Dawa Chikrang Tangde Garnir Shachi Di Matsai Kirka Ngarchal Kutene Kur Tong Chik Yen Tang Tong Nig Meng Chepa Chuji Ndamu Gu Tenpa Pshiyoka Tana Kirka Kaluwa Chumgur Shachurin Kan Kaluwa Ndi Yang Chizir Tana Ndamu Gu chang tongji lang kurkur nuga namu gu dhengar yoni matsi chamgar ka chepa che tangni choga yangchir yang songyane chang tongji lang kurkur tangni namu gu chamgar shachu yo tangna da kirka chamche ka tani yang kirka chizgunar jeje nandro tangyoka da kirka kalu yin zhengdo tekirta da zimeta tangwa yangna tekirta mepar tangni matsi da kirka chamgar shachu huankanga kalu anda nima chiga menga ganyar shiji dhamo zhigra di matse da ngarchal ka tani sona gur tong chiga yandang tong niga menga chepa chuji dhamo ga dhambab shiwaka di matse karka da chang tongji lang kurkuru rin di nana huay zhigna da chu chang tongji da mksar ka janjan lang kur gur tangna dhamo zhig yandangna da karka mdi chamche ka tani shali sona da karka mzhing da thekar da yang zime da tangwa tang ti matsil lo nga ga nani kirka guring da olay machogni ta lo nga ga zhik ka maartok kirka guring da yang kharlam matabni tamo zara ti matsil ta ti matsil taon chizar zangna kirka nima jo nga ga ganyi reji ta ka lo wani chumgur shachu huan kanka ka lo wanda nima jo nga ga ganyi reji ngarchak ka tani shenir sonara yang gur tong nga ga ngarchak chuguni tamo zara daga ta chang tongji zi lang kurkuri chumgur shachu rik Da rin niwa mor, nda da uzi ga chun yung na, kirka chamchil ka tani shele song na, da kalu win zing da song yane, te kirta jime da tangni ma tsil, lo nga ga nangni, kurim da kira lang na ma chuk. Da chang tongji zi lang kurkuri, kirka chamgur shachu rin, nda da uzi ga chun yung na, da ni chuman gara wani tabka, niwa sikhani wana zing na, chamtar takchaw tang gen kriya kuk, chamtar takchaw tang gen kriya kuni, da mo uzi gara. Daga, Diyan chani da khuay zhigna chang tongi zi lang kurkura aga nangni yang miksar ka khuay zhigna chang tongji oya zi da janjan lang kurkura na dawo da janjan lang kurkura na khuay zhigna achu la tong lang kurta uri o nda chan bo songa ni gona zhigna tongna da kalu aga kirka zing da thekar da zime tangju da jikr Diyan chani da khuay zhigna o cho songa la tong lang kurta u janjan lang kurkura nda kurta u taso gurik da o lo chiga Da nani guring da kharlan ma tabka, da loo chiga zhigni maartag lan ma tabka, da loo chiga zhigni guring da kharlan tab song rung. Da kirka kaluwa nde songa nida chizgira zidang na.
양치르 그 그러니까 전전랑 그러면 나랑 똥랑 쿨쿨주고 강차던 답탕난 좀 메꺼 왔다 주랑 쿨쿨 잼바 쿨주 마르트고에 왔다 나 똥랑 쿨라스과 아 쿨주 강차 라 그러니까 답탕도 매니 아 더모스 아 더거 다 쿨 쿨이 지메 땅이 맞을 그러니까 아 다 그러니까 너 너인로야 지금 니트맨 그러니 답고 니와스 오늘이나 참들 그러니까 탁조던 겐 크리고니 에 더모스 아 더거 다 그러니까 참거샤주 아 창 통지랑 코르코르에나 쪽 하나 창 통지 제일랑 코르코르에나 쪽 다른다니가 강연로 단단이가 고름근 전에 뭐야 점점 돈진 섭친 정도나 다 그러니까 니 참거 니와 전부 쓰고 있는데 뭐야 다나 다 그러니까 참다르다 그러니까 니와 쓰고 있는데 간크 탁초에 탁초 간크레 군이 맞을 다 쳐서 그러지 다나 고링도 다 지메던 와 다양한 매버던 와 더직 니가 되네 다 칼로안 더 모즈긴 돈나 그렇게 정글 사주 권 캔디 그렇게 손에 다 고나시고는 어 지크 되네 그렇게 쓰들 돈은 점줄 돈진 잡친 그렇게 좀 돈스지 어 니가 되네 그렇게 어 니와 첨부 쓰거나 어 더 모즈긴 돈이 다소 다 그렇게 첨 달때 어 니와 쓰거나 또 탁주 돈 갱크레군이 멋을 다 칼로안 더 다우즈게 손이오나 어 다 체가운데 그렇게 칼로안 더 어 칼로윈 자익도 고링도 그렇게 샬런 돈이오나 아 양치를 주고 그렇게 답통도 강차매니 아 더 먹어 돈이오까 다가 창 통지랑 코르코라면나 창 통지 제랑 코르코라 다 정글 사주 릉다니 그 강연종 어단 점저 돈진 종주고 저진 조와면나 점저 돈진 찹천선 종주고 저진 조제니다 그 단다 그렇게 손이 칼로와 런일 그 니테니 어 노바던 식진 마즈오니 마츨 다 그렇게 어 코릭던 시 전초라요 노바던 식진 마즈 정게요노 어 정게요노 어 더모스 티메츠다 회정나 칼로와 어 라닐케니 테니 다 그렇게 첨그 쳇바 어다 랍당람 바요노도 공가 사시에도나 디엔체니 그렇게 라닐라 노바 쳇고 그 요나 식진 쳇고 그지도나 치크 테니 어다 그렇게 창 통지 그렇게 랑코르코르 덴점저 돈진라스 과숑소나 단점저 돈진 딩촌이 그렇게 냥고라스 바 니요종 어다 그렇게 냥고 젠첨라스 과 모토니 아 니와한테나 오다 창 통지랑 코르코라면 창 통지 제일랑 코르코라다 강연종 그러니까 너 소연이 어 너큰 거 옅은 거 되니 선통 고윤이다 그다 아 직속스 어 너큰 거 너네요 구르모나스 같이 어디 다소 존진동 체크고니 에 도모스크 어 선바한테나 다 듬글 자주 환견도 창 통지 제일랑 코르코리 체크한다 문제가 통하는 생각이나 다 그러니까 지금 듬글 자주 환견도 회식나 아 참혼당 양나 참주바 양나 종식바 오야 양나 지금 그러니까 기르겐당 멤버나스과 어 넘무글이니 체퍼챔 지겐당이 다소 그러니까 니 어 그러니까 초기나스과 셀레연직니 마친 어다 그러니까 리니더니 셔프당 양나 장프당 주가 당초니 넘무글 담보요까 디마츠 그러니까 다 담글샤주 환텐데 라닐 양나 지 마그마그나 식진한다 양나 지 종식근 넘무글 직근 식진한다 안덤모가 고름군 촌에 식고디 다소 다 그렇게 잡서고 잡선도 다 좀 못합니 그거 인직니 안 좀 못합니다 무슨 근데 좀 못합니다 저진 가능한지 동나 다 창 통지 z 랑코르코란다 다오지게 주나 그러니까 니 팀그 다 제반도 그러니 답고다 그러니까 니 잡서고 잡선도 좀 못합니다 무슨 그러니까 되네 다 니 창 통지 z 랑코르코르인데 뭐 참고 샤죠인 돈이 다소 그러니까 니 처음엔 그러니 답고 다 그러니까 라닐 그 익적디나나 영 그러니까 니 처음엔 그러는데 선통고니 도모스그 나와 있잖아 다 참고 샤죠 환경데 그러니까 참고 그 티첩도 양나 그러니까 총일 캔스게 돈나 와다 총일 그 럭칠라스 고요 난주테네요 라마탐니 도모스그 더 듣고 있잖아 단디 참고 샤죠 환경디 그러니까 손에 레네네 오다 샤와디스 웃더니 그러니까 레니르시사 레코하면나 그러니까 공선데 그러니까 레니르 레코하면나 그러니까 공선데 그러니까 레니르 레코하면나 그러니까 공선데 그러니까 레니르시가 조르조나 루한차오니 도무고 담법시오카 디마츠 단디 점거 샤주 환캔디 석버트 창 통지 지 롱크르크로 아다오즈게 촌네오나 니 투멘 그로노 타콘니 양당 저터 서시에도노들 디탑크 그르카 오다 라닐라 노파요니 마츨 그르카 오 워질트라요 그르카 노파오니 식진요니도 모스
다 강가 되는 식장 그 뜻잖아. 다 회전나 다 창통지 제일랑 쿠쿠라다 오고 너무 그 정도 자주 했잖아. 어, 다 그러니까 워트도 영지 어, 제주군을 정시베 식권을 한다. 양나 지금 먹먹는 식권을 한다. 양나 지금 어 년도 빠지 먹먹는 식권을 한다. 양나 지금 어 년도 비 너무 그 지그재그 나 식권을 한다. 너무 그 지식권 다서 그러니까 어 잡석을 잡설대요. 어,

0: matamni yang jo matamni and mo butani no patang sikchin ka ma zyo ni to mo sir ti tap ka ja chi wi kalwa nam ba ga ta ngan chi nam yin jo wa ta chang tong ji lang kur kur mnen no lang kur kur na chang tong mnen no tam chik tam bun de ye re zong de ni ta ngan chi chi zir ma jam jir den zik ge cham lik de za shong tang do na shi de le tse deng ge lang kur kalwa shik tang yang na tse deng ge jam jir chap shik ba zge ju ha chang ge gar chen nang ge don chen zhe 되게 대령 그 그러니까 모두가 되니 다른 모습 참석주의라 과정치
1: 와크르 카드 허트가 미인 점들 된지가 조제 예비 제용 오지 그 총문 잔들에 가바 선바 배위 다주르 시진핑제 참중 공부를 도부중 당 라글레 다르신 셰바 당 촌의 용니 근이 참디 그 차들 로예 샤비 고지 그 럭터 안된지 베티 Chetratobi, Chamchung Shapshi, Dremdil Jenjinji, Pizzatobi, Peji Langan Sung Shechel. Tolmo Yangjuk Nyantin Kung, Orkil and Yanjur Dini, Orkil along Tinji Sodabdang. Sangsum and Gokon, Stamba Darji, Kalatra Zoti, Rodab Shibi. Walakar Kada Hartami, Dremdil Dinji, Joji Yimbi, Jayon Woji, Tritsum and Dender, Kaba Samba Pechri Obi. Nantun Dang, Chachin Shamsel Tare. Chig. 大陆呢，刚一成立的这座跟古山比录音吧等，而且起某某某错节，用了我们这么着来连接接的系统那个等，连接个压克特勒尼巴顿吧，这么着来东京皇宫特勒，腾进的这么着么个的，当地卡夫星是个别的什么的，拉姆西伯尔丹克西奥比，而且起一个托巴南基，拉姆当这里边这么着来连接个小节，就像那。

나 참다니 때랑 그 드브질람 둥글 엔슨 디나가 나초 드브질람 둥그 조튼 말라잉 아 그게 드브질 삽샤세 코는 데조치 니안다잉 람닌 조고티 소소 덴지그등 달라 잔킬등 그글마 치즈그 테브그 갈츠크 능등 양나 냠오 응가등다등잉 다등 다르타오 타울음즈그 드브질 덴지글라 나치 이르글마등 레와시고너 에치 올마 아도마 치크블랑 누그 드브질 삽샤 아양송 바포 냥스제자 츠크송 바포 알겐 드라자 에치 인데스 냔주이

0: 아다디 고르무싱이 완성되니 아다 자체형으로 멍축을 뒤에 짐거 좋아하고 돈이 냠저 구사도 요노 아 다쳤던 것이나 아 지금 님만 멍상적이 지나가 야나 아 그러신다 아 그 드지 옆에 군이 아 딱 꺼내셔 빠가 다스나 아닝이 메타냐나 멍이 메라 고르무치진다 야나 아 딱까진다 아 제가 전부고 고르무치진다 너무 그 참겠지 샤초도 되배나 아티스팅그 안나스는 연주음 나도 송대등 아크가시나 아라니 좀진간트 그주니까 하진이 신이 또 무슨
1: 어제 다 몬트크 월런드 키티게 도나다 키케킨다 티케야가 바르트니 다시시가 돔다 데르고르타조다 돈드가 마즈 숑고다고모 다 숑고르타조 그르신기나 다시 반스나 돈 티타라 마툴 마툴나 나금들이 아더니 샤르돈 코스미 도무가 니슬리 마숑고다고 다 샹군데 인터나 다시게다고너시
0: 레링고는 마 단데 쳤던 그 그게 고르무 티치 친우진이 톰시라 마툴나 아톰 데쿠누군디 코니 아따 자체는 좀 멈추고 아따 샤와강 토가 냠죠 그것을 그는 더르모 때 인도나 따 쳤던 그 다디 멈춰 불러미나 축 야나 안에 큰 땅다 너무 그 걸무치우는 아축 단 너무 그 걸무도 그 뒤치는 그 비니 아시라 마트나 그게 저 걸덕 아따 돈데 그 뒤캅스 아따 그 돈데 그 누구 샤촌 데도 좀 지나요 니퍼트 참참릭 틈도 그 뒤인구 따뜻 마토 그 제동 걸슴 셰친다 아 야나 큰 지게 진다 너무 그
2: ᱛᱟᱛᱚᱢ ᱫᱮᱠᱩᱱᱩ ᱥᱟᱥᱚᱱ ᱫᱚ ᱥᱚᱢᱡᱤᱱᱟ ᱠᱟᱪᱟᱛᱷᱟᱱ ᱛᱟᱝᱜᱟᱣᱠ ᱡᱮ ᱛᱟᱞ ᱠᱷᱟᱯᱟᱨᱛ ᱥᱟᱪᱟ ᱞᱟᱞᱟᱱᱤ ᱡᱮ ᱡᱮ ᱟᱢᱟᱝ ᱪᱚ ᱥᱟᱨᱟᱡ ᱥᱩᱝᱜᱩ ᱭᱚᱱᱩ ᱟᱛᱟ ᱪᱮᱛ ᱟᱛᱟ ᱛᱚᱢ ᱫᱮᱠᱩᱱᱩ ᱜᱟᱛᱟ ᱪ

야, 다들 친담지 형님이 나 정모씨 저서 제소성마 대모이나 조시담비 원도를 못하긴 열크끝하니 다양한 소성마 아초 탐호하강노그 히르크시라 정청때 손은 오시클라 롱천지 최대철 나 정모씨 조남라 고득시비 나 정시비르가슬 다통린스농리 한등점성나리 나이나 린스너근 돈슨바 아치노르 소인

야저보충충처나총시배가츠그타통린츤데느잔크르레리그자다화당자르바자바성지그쇠쪽그쳇슬라능하당간마진이쳇츠트그와라타통세케오노거싱그데르민지나영나총시배가츠린츤데타통세케니모레라 데나 조보충충치 린츤타통거 글름당양나라드치긴잠니 마초 잘흐비닝가 나충시베가츨 타통린츤라 님바당 조능거고니 통디 타통거 고름나식 버가스시 데른거 잘흐비닝가 나충시베가츨 타통린츤데그나 지금 허신데 조기 드긴지르거 참바당 티바가시거 참바르비 가르큰거 참바지 참바중어슴 고드시유라 데른거 조기 드긴지르거 참바중문데그나 촌훈 워스클라 롱층가 런츠그능니 조보충충체 롱노게 랭거터니 로토충충 다와 양증글롱노게 자치 갈라시 세르고노가 랭헤모시 데른게 조기 드긴지르게 참바 충문데그능아 조보충충초게 호시게 공성게 르치게 쳇테 고르시 열레 야 뜨거 토게 티바게 아치게 참바 충문데그능아 아직은 조금 청청처럼 러바 이하는 조금 중들세니 담지 쓰기질이다 등이 영 조금 청청처 진청는 자카가 몽신비 타게 니르가 통통스세지인 대간신이 대박 아직 참바 청원되는 날 조금 청청치시노게 담지 끝으니 영 조금 최근 초기시노게 제트 자리 등 르트 카호세니 담지 쓰라 거듭시유래 对，这不重重次，敌人阿几个攻那过这个西药那个，西拉等，他们就那得了年必须的，敌人个他同年生个是个冷吉里大等，一出来人家几样，人家冷个跟军通我们三肯等，赢了，他们还是个他跟军通我们三肯个这不重重赢了，还是得连生他同个是个冷来皮皮干事些，连生他同肯个卡不隆正，他个等起这个什么人个什么等哪样等，他个等起这个什么人个什么等这个呢，这不重重从那个伊拉稍微的重要了。 参拜参拜的比卡空格能啊大几个主播穷穷出来我们吃的气味没有些你喜欢同时我出下节音而得这里的等于用主播穷穷出来南京的作为传递切记接着人格没了送出下给为他个喜欢同时用我出下节音<音>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게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티 아니서도 얼고중 차티인 조그르솜
0: 야 단속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 너리
2: 점질라 지금 서송실 우덴적 기샤 샘서종
1: 시바 송춥 셰프르 나츠 응그츠 셰진율
3: 동구어 멜렌 폐기 태자 초비 제프나 리저브 야등 냠들기 시브르 특크르당 시브르 희스퉁 시브르 보클프셀
1: 시바 송춥 셰프르 창마여비 스시킹 알라니 치셰트

亚洲不穷穷错，阿七个公里我出了新币西边，阿错我们出了七币，每个他个黑下，各种洲不穷穷错，一揽子头松。每年阿错新节儿给空大我些个了。我在南京没来十年，虽然已经去下蒙古去来槟榔送酒些进月了。搿对妹妹呢，我从卡通看俺个村都通不透了。搿对妹妹呢，你是等门边有的温通英通不透。第二天我在穷地里，让你就没送了，得将我送些给我的。因为呢，打上我去途中穷穷蒙古日，但没个。而江人通不透了，大龙没去管用那个苏州穷穷英结盟的结盟安就个有看。那都从马英啊，我从南京个路上个参与出了，我才没了。而德雄从马西为公平安排得当，这但不有那个先客，苏州穷穷人哈木呢，而人个没了，吉雄老婆些比德黑三木有些得当，还将个搞起个。亚的呢兄弟亚七个这不重重出来所以出去公平安排更得给我出我们吃起为没了我把这位哥哥去下同时写了。这一集呢这不重重忙啊子年一代的回家大就哈将个嘎嘎。第一呢让我年一代的回家的呢每个车子我把他们的等你没和接心等着了。用李鹏了，爱德英去喊你们吃个。刚个大龙让你接，哼不是没等回家个外头接人等接你人住了。这个大龙没哼了，我把菜青做个有个得事儿。第一看我个落屋子等回家真等起来用，只要单不有那个钱个。路着穷穷去回去是大地，立即都等菜等起等。可是一次性大米的等于回去打给我哩，三折币六五个五的回去打不中，人大龙娘一大哩回去的那样，黑木了粗木精硬哩，阿你得一九个年开上有个，更一些呐回去打地，阿来办五个弄个钱个，李松三中哈将七十多，娘一大哩回去的那李鹏个吃进可惜了些次。做把俺冷娃里接头的做那个仙哥，李鹏来俺都接了娃的。俺年纪呢，俺在南京个草原城里，俺年轻等了，老人说那是大革命，而今真的是大给的。俺年轻吃起节，俺年轻里吃的也是人呢，我这个穷娃吃吃了给这摆那个仙哥。给的年轻等我特哈将你去没给同安的蓝蓝车位我这个人把你年纪熟悉同他爸妈的了。第二件个我特哈将你呢年轻个托个我这个穷穷的给没了他个的我能把接完等打动答应人呢没哼个你吧我心急接心等着你的了。第二天逐步穷穷去年轻等回去大东路那个车都不是卡不是从那是大革命我疼你镜子接力的等你可是一层子大米的等你是大脚大哈将个搞了起个我去年轻那是大革命年轻车去中土沙西的人里没给中亚大西呢打住了没了我把肉吃了接穷的动特的水果个生命机呢路路等卡普拉斯过他恰不得的从我等是等你的等你如果穷穷才进应有些人的这个我学生过中心有个因应我才路路几进没那么进没人等离碰了我把差评做个有把的我呢没跟你我接心等着我等是给车人我过那我从那而精通个路路等卡普拉斯过第六个，啊，很个凶，那个哪只？主播穷穷去，罗日登卡不是说外学习的，托门啊，人跟德克登啦，娘们学习的，李登，罗日登
카프르 그 와르트 와르트 이 참시 여바당 영덕빈 디크당네 마치 무슨 진크라냔 키작랑이 땅 냠바당 무기 좀 마르시고 되대나 다좀 차등단 바인 뜻이 젠다동 년천등 로즈스 외추셰디 아년힐 사치나 제초 제치송다 등이 마치 로즈라스과 괴인 제통등 좋아당 어랑니 좀 흘라잉 노빠조슬 Dertan yuvshin dadag nyodi yin avzhangduk di kori songchub ka chantag yuvbi yuvshin yuvyo hajang ka galachi ga. Ya na chung zhubo cho che chi ma thal da nga cho gungu nanga gungu gachin mu gung di jatir songchub shepi taji kishya lanyin bar garsa shi. Re na chung zhubo cho tang di Rangji jie mungnila chotan chankhadgi shibshishi bata na. Jie cukwishtang shungchab chi la jungshin mungwi mungnila zoondu jangzhibgam gnari tasirgo ga. Mungnila chankhadgi shibshishi bata na jangzhib mungnila mungkhi khina Rangji jie mungla shishishi zongo maashiwa li shungwa reisir. Chabarda gergan tang loma, lulal tang, kabarla sqwa yinrang gosho shakindagla choniyong na nandang jongchil toni matsaka nirjil tani shungwayang yupari. Nandagan jongchin zowu inji na mudang huicha yang na lulal tang kabar sqoje wartag nijagba tang hdayin arang jagba. Demin tatong onhang xa jagba tang, onhang masalwi uguda huicha dagla. Nan jish dewa sula jwaangi jinshi yonu gar jengi. Rangji jya mungnil chotan chankhagi huishar dang lognin logli sula ta di jangzhi mungnil huangguk shepar ngibar da khigiwi khishar dang yubari. Ngachi huishar la sta di rgipa sim dang mashta wa vishy tazirin chubo chung chung tso khishar ngoshul shi yoga. Аргипа сымны екі сұғын жылғы шәді ли жаңмұрындық бәдің мүдің хойчағы вардығыла пәчір лимі сымчы сосым үйегі бәрі. Аңи инжіна хойчір дейчулы шчик замлақ дейчі гарма кәкілі мүгі жаңрыңлақ дейні нәсу кесір. Сым инжіна хойчір дейчі ржінді мүгсің сәжің шәгі бәрі. Мұртава жыны

0: 야가라 이기 중소나랑 같이 말 머리 같이 들 따땅 따따우고 다우 메제난 크나라 회린사 토회론사도 뭐 하장 하장만 된다나 조트 소중한 지금 간추 산루트 치주도 힘든 점수
1: 된가
0: 한 간추 산루트 치는 거다 지금 이런 게 진성서 드나 이런 게 진성 다른 간 이런 간 간추 요늘이 레컨스가 지금 나 이런 게 레컨그 간추 때라는 거 신나던 거 단나 메제자 순나 이런 거 메제틀라 셉셉이 줄라서 등 간추라요 그 간추 산루트 힘든 내장 같이 단 간추 산루미다 다 저 만드나 만드 다 이런 같이 지 호 저 제토 선나 추가 너무 잠긴 거나 다 저 간 강슬이나 리미트 대치리 또니 니파모 소중 한체그 다 어치고 소친 도마즈 고 통당나 잔즈그자 고득니완데 양고
1: 뎅가
0: 다 소친 트르시누지크 소중 그 콘섬드 지그토니 아링그 소중 이누 그 더 정말은 게 니파 어지르코 니파데지리 다 쳇소탄 레콘라 샴드리 주 샤오드 주트 나 샤오드 구나 시 샤오 칸탄 칸드나 탄드그라 고드크니 와트고 다 샤오드 드나 시 샤오디 쳔구 치키고 더니 치 니몰라 코파 치키고 더라 스와그 링가 지글음 다 드가름 바티 치킬리 구나 탄드그라 고드크니 반데양고
1: 딩
0: 더니 심바무 젠지자 뇽드크니 와트고 나 젠지나 다우 초콜리나 도친 도친 로지그 나니 다 제 토토와 시그나 축구 양나 주 레컨젠 바그 논이 샤올이나 다 주니 남바난 수 니 중화 문자노 남바난 수 동토쿠 동토나 틀라 수 딘지 치키쿠 잉 준차티 치킬링쿠 샤오티 치 드르쿠 양나 가라소나 가오티 치 실쿠 라스과 뜨즈 뇽지그자 딘지기 니와테우나 다 리니 칸즈가 시나요 현트니 장 샤그즈 저무트 치르즈나 다 공리라 셴노 님문 그 토니 흐셰키니 흐셰토니 아마키니 흐담시그니 와요니 대형 힌든 장까지 다우치 워크 도마초 편지나 럭리 주힌트 가그 남탄제 타모레 온창 아른드 리노트 카니 셰조한 거무가 땡당다 셴메 푸빠 셴메 히빠 무쿠빠 대그 네튼데 쇼통 땡당나 다양 링게 샤올리 칸아시토나 대그 쇼크 니와셴노 진생게 키마사그 땡당나 양 소친 조초나 게겐 죽은 되게 죽느라 갔다린 되게 죽느라 다 우주가 샹글라 소아 빈니 도마추 되게 죽느니와 존데리 주던 힘드니 장 소르 놓고 더니 되게 지니 마음부터 가득 죽고 딱 쳐다 그 쳐도 나다 시죽느니와 다 니즈이나 왁샤와 탐제 왁게 지금 깡땅 깡즈글리나 대일럭도무즈 마르무
1: 깡땅
0: 깡즈가 나오고 다 그거 칠라서 거 특그 땡땅나 갑 토탈라 다 좀 찍음니 나 우추고 심도 보리 샤원디 치트 주고 그거 치니 치치고 되게 치기 치고 뜻소리 다 등마 치나 양 저 깡땅 깡즈가 나 다스 리미트 같더니
1: 근데
0: 딕바무 우추고 다 텐데즈나 좋고 영나 혼디나 좋고나 람득니 왔다고 아른가 크루그니와 총총 더니 추 지니 강아 송나라 추 속바즈 땅에나 제초를 끊어 주고 땡땅나 아른가 크르크 니츠마 치히 냠게 샤와즈 리주 치히 혼디 뜨그나 순주 튼주 더그 능니다 치 니와트 돈당나 영 샤와트 진부즈 드트크 그노 돌나 담무 소중 현체는 너무 니와 들나마즈 정피지나 당 현티니 정사그 되게 현체다 다른 우치고 더 친게 현체는 소중 그 다 소친게 소중 현체니 당 소친나 럭뜨라 인생이 정뜨라 소다 만보 만보 고고
1: 그리고
0: 그 고급도 요고 내가 또 정말 시크존이 있고
1: 당고는이나
0: 우치고 이 걸음바 저와 듣고 다 인치문이 뜨고 아우슐리 콘스나 홀린나 그 콘쟁고 뜨거나 샤와 또가 지르나 대거리와도 요크 멘트트 난록고 소차치무 산년적스게 지도노 소차치무라스고 신지르마트 지르나 양뜨그 리와도 요크 땡당나 도친 도르 땅포닝 고참티 기가남바르트 쇼가 슈노모지 소소토니 럭뜨깡깡 아르코 다 쓴코글럭뜨 르바니와타브 양나 식킬럭뜨타브 양나 우초 기겐글럭뜨 춘느클럭뜨 소르클럭뜨 라스코뜨 럭뜨뜨 토마양 아주게 기겐게 다른 건 된다고 인지나 tō tāmpo nī, lōrēn tāmpo nī zōntē, lōmā chōndak shōnī.

0: 약간 녀라 뜨근 게송 있기는 한데 너무 그 당시 상태는 다시 안 것도 있기는 지금 딱 적거든요.
1: 아래랜 거는 봐. 단데 거니 또 아다 아중글이시 만나나 죽. 아 양나컨다 아중그 데 리쿵그 아라티스탄 그 나님 또 흩고도 요노 희진데다 아다 도대 컨다 아자인 터통진다. 양나 아다 능에 또 흔데도 흔데게 틈긋 샤쇼도 되게 갑진이다. 아, 얘는 딱 혼자 제대로 이공나 죽고 얘는 남은 시쇼 큰. 아니, 남은 참큰나 속박을 아다 참든 리콘데가 아다 능에 또 흩던지요. 요누가 교통 죽고 되고 되캅스 아딜라 그 대토셔진다. 너무 그 샤쇼이나 아다 타식데 아다 능 좀 냔슨디나 비그레톤 아까 돈덕통고네. 너무 그.
0: 제제제.
1: 아 따더니 키리나 아다 능 좀 냔슨들라 아다 참게지 샤쇼거리 하징은 망. 얘나라 아다 따튼글인 참데 비젤레데톤 아다 공내시 누가 아다지 아르근데 쇼 참지나 아다 티징그 투하고 토니 자치형도 망초등 아다 대화 하징그 담스 진우가 아다지 등급이 샤쪼이나 죽으려나 아다 티징그 투하고 토니 아다지 면적군을 그렇지
0: 아레레 다 다른 거 가르마 섬식을 냄선데 길이다던 정품 득등 그 리스크로 살바 그 넉슨 안좀 그 제든 그슨데 두건데 인기나 년진 시기 예군나 자시 몸 망속다 순이나 런일던 다 그런 대화 요사 끊다 요니나 대치기 냠조 권이나 디 한식 그 다통 엄마 그 넉슨 안좀라 다 리스크로 살비 넉슨 안좀니 그 캬브르타 이와 스무 요니나 틀라스파 망포즈클라카니 다 테런 사우시야사 실리리 넉슨 샤마 양다 달리 아다 고진년제 마요니 도모 갑다이타 초과든 시신인
1: 야야
0: 티그나니 쿠타시델라
1: 야 타키델라
0: 레토바남바 테릉글엠 신디나가치 너슬간심 땅디비 갑다진 도모가 런실 코트시달당다 소르근 장신 마멍 탐큰 거 탐큰 드든럭 어클름네 테릉아 톨라 아다 야치 마모 망속 너슬간심 세군데 고와 치글릉난 드그니나 ᱡᱮ ᱦᱟᱱᱥᱤᱠ ᱡᱟᱥᱤ ᱢᱚᱢᱚ ᱢᱟᱝᱥᱚ ᱛᱟᱝ ᱛᱟᱜᱨ ᱛᱮᱱ ᱨᱮᱣᱟ ᱭᱚᱱᱤ ᱭᱟᱱᱟ ᱟᱨᱡᱤᱱ ᱛᱮ ᱡᱤᱜ ᱱᱚᱴᱷᱞ ᱥᱚᱝᱠᱟᱨ ᱛᱟᱱᱤ ᱛᱚᱞᱟ ᱥᱚᱠᱟ ᱜ ᱴᱷᱢᱜᱤᱞ ᱠᱟ ᱛᱚᱱᱫᱟ ᱠᱟᱝᱜ ᱭᱚᱱᱤ ᱱᱟ ᱛᱮ ᱪᱤᱜ ᱧᱟᱢ ᱡᱚ ᱜᱚᱱᱤ ᱱᱟ ᱛᱟ ᱨᱮᱨᱤ ᱤᱧ ᱱᱟ ᱛᱟ ᱥᱟᱣᱤ ᱫᱟᱞᱤ ᱟᱡᱚ ᱠᱷᱟᱫᱟᱥ ᱜᱟᱭᱟ ᱠᱟᱝᱜᱟ ᱢᱟᱢᱟᱝᱥ ᱜᱮᱛᱟ ᱡᱮ ᱦᱟᱱᱥᱤᱠ ᱛᱟ ᱢᱚᱱᱥᱤᱠ ᱱᱚᱥᱞ ᱜᱟᱱᱡᱩᱢ ᱛᱟᱝ ᱛᱟᱨᱤ ᱜ ᱨᱤᱠᱩᱨ ᱥᱟᱨᱣᱟ ᱜ ᱱᱚᱥᱞ ᱜᱟᱱᱡᱩᱢ ᱱᱤᱜ ᱵᱟᱨᱱᱟ ᱠᱷᱟᱯᱟᱨ ᱛᱟᱝ ᱦᱮᱵᱤᱜ ᱥᱟᱡ ᱭᱚᱱᱤ ᱱᱟ ᱛᱟᱱᱫᱟ ᱨᱮᱨᱤ ᱡᱤᱱ ᱛᱟ ᱠᱷᱟᱫᱟ ᱭᱚᱱᱟ ᱡᱟᱥᱤ ᱧᱟᱱ ᱠᱷᱚᱱᱟ ᱵᱟᱭᱤᱝ ᱜᱮᱱᱟᱨ ᱦᱟᱡᱟᱝ ᱧᱟᱱ ᱡᱤ ᱠᱚᱡᱤ ᱭᱚᱱᱤ ᱥᱮᱢᱟᱱ ᱵᱟᱵᱡᱤ ᱭᱚᱱᱤ ᱛᱚᱢᱩᱜ ᱴᱟᱝᱥᱤᱠ ᱱᱤ ᱠᱷᱟᱨᱠᱮ ᱠᱷᱟᱵᱫᱟ ᱤᱛᱟ ᱛᱮᱛᱠᱤᱡᱤ ᱪᱤᱥᱤᱱᱟᱭᱤᱱ ᱛᱮᱱᱟ ᱛᱮᱨᱝᱜ ᱞᱮᱢᱥᱤᱱ ᱛᱮᱥᱩᱠᱤ ᱜᱟᱝᱜ ᱛᱚᱱᱥᱢ ᱫᱟᱱᱮ ᱡᱚᱠᱚ ᱛᱟᱱᱛᱟ ᱞᱮᱱᱥᱤᱱ ᱫᱤᱨ ᱥᱚᱢᱡᱤᱝ ᱜᱟᱝ ᱠᱷᱟᱨᱣᱟ ᱞᱟᱨᱡᱟᱨᱟ ᱠᱤᱛᱟᱝ ᱛᱟᱨᱠᱞᱣᱟ ᱥᱤᱜᱞᱩ ᱥᱮᱠᱤᱵ ᱛᱟᱨᱠᱞᱣᱟ ᱜᱷᱟᱱᱴᱤᱜ ᱥᱮᱨᱟᱝ ᱫᱚᱱ ᱥᱚᱱᱢ ᱨᱮᱱ ᱥᱤᱱᱤᱜᱤᱱ ᱠᱟᱨᱡᱤᱝ ᱱᱟᱢ ᱡᱤᱠᱤ ᱪᱮᱡᱤᱜ ᱦᱟᱱᱞᱢ ᱛᱟᱱ ᱫᱚᱱᱡᱤᱱ ᱛᱟᱝ ᱥᱚᱢᱡᱤᱜ ᱥᱮᱱᱟᱭᱤᱱ ᱞᱮᱱᱥᱤᱱ ᱟᱨ ᱡᱮᱢᱤ ᱱᱟᱞᱟ ᱱᱟ ᱥᱚᱭᱟᱝ ᱠᱤᱱᱡᱤᱞ ᱡᱟᱥᱤ ᱧᱟᱱ ᱠᱷᱚᱱᱟ ᱵᱤ ᱢᱟᱛᱷᱟ ᱛᱟᱨᱟᱝ ᱨᱮ ᱞᱤᱠᱩᱝ ᱜᱟᱞᱮ ᱥᱤᱱ ᱡᱟᱱᱫᱤᱜ ᱞᱟ ᱥᱟᱱᱡᱤ ᱱᱟ ᱯᱨ ᱛᱷᱤᱡᱤ ᱪᱮᱥᱮ ᱛᱟᱫᱮᱢᱩ
2: ᱛᱟᱱᱟ ᱵᱤᱡᱤᱱ ᱡᱤ ᱫᱤᱥᱞ ᱡᱚᱝ ᱟᱭᱤᱱ
3: ᱟᱡᱮᱞ ᱥᱤᱠᱷ ᱥᱟᱨᱱᱡᱤᱨ ᱟᱡᱮᱞ ᱥᱤᱠᱷ ᱥᱟᱨᱱᱡᱤᱨ ᱧᱮᱢ ᱠᱚᱱᱟ ᱵᱟᱪᱷᱱᱟ ᱵᱟᱵᱫᱤ ᱢᱩᱭᱱᱟ ᱛᱮᱨᱚᱝ ᱱᱟᱯ ᱪᱮᱨᱪᱤᱜ ᱫᱟᱨᱜᱟᱵᱤ ᱪᱤᱱᱤᱭᱟᱨᱤᱝ ᱟᱛᱟᱝ ᱡᱟᱨᱪᱤᱜ ᱫᱟᱵᱡᱟᱯᱤ ᱪᱤᱯ ᱡᱚᱝᱟ ᱚᱨᱥᱤ

야드코나바 데나 데릉글리 쳔더그 치토민 참디로 찌르와 쳇든자그 데릉니 마르켈라 카라스군고 몰란데긴 런던 참디로 기 영나캅 지미리 쳔거리와샹 킨치토고요나 워크문데게 디츠톤 코르쿱 담진시리 리츠문 베프라 갑스스

야다나 워크민들이슨 다동강아 냥큰 쪽보즈가 가버튼큼에나가 지샴니 띠릉글이슨데 그 치토민 삼리르가 지도와 쳇튼자가 띠릉니 마켈라카르스 군우 글런데 고브디시지인 지적 등등등 삼비 몬데스

야토나 바테나 테랑글레 쳔데그 샴니 코드그누근 삼리 라티 라마 포모도마글랑비 유하마랑구 니만다 아스그누고 망란다인 망란다 소소는 삼리 라티 사카람 영나 갑지미니 쳔나리 와샨 킨제 족보요나 영 레와 카니샤 주고 코르쿠요크 나바소그 코르쿠 담즌시니 레츠는 페퍼가 없으시

야 파사파일 파나망성 열매번다 사가성산이 장그 요제노 떠인 야 커레 따나용 용강내용 유내용니 어 럭서 떠나분전조 강란조 정몽조지 강란조지 흥안조지 라서 야 커레 망라체스를 파이강내인 나의 망라 아빠 체체스를 나의 파일 안도 말아인

야 조금만 봐대나 이런 글리친데 카와잔지 미뚜나 그 미뚜꼼보 파세그누 글럭 냠온디 토니 판타나 비문즈쿠디엘 다리 글리친데 그 솜득 바든 솜득 간크르 바세랑 다시 등 다클 바식루 세츠부 다클 바 응득 세랑 등 손머른 친니엔 갑지미리 참 나중에 좀 다르 다시 빌럽스

0: 아망 춘 초비 양량을 정비 알랑가 데모 아망자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아망지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토파 톰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야다 드신담게 능니비 냠큰 쪽분남바 다스타 체적게 녜름튼 존심반데 총은 오케레 롱친지 톰친다라게 렌체킨 쪽부치 멘테땡아 출렌첸데 센신능버 르가세시 참드니 동렌바 공부 돈집 등 친좀니가 능비 안능빈 거르세르고누가 동렌시 고지시글 체적게 센신능주고

0: 이르스 제도라
1: 버피워요 히르크상캄
0: 버피워요 젠조의 카르토
1: 나츠무시비 옌르제제 조고
0: 조고 중조조
1: 나츠무시비 가스제 타톤 렌즈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지난바 대무이나 다스타지적거 산지능진반된지나 졸음으로 농층거 원도의 감성거나 총시 죽초체다 고직시비 디스르카르마 앞지이른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동림층인 리다나 두고 총총총마영 다 남출디층거 그거 공성다 등들다 등이 파마 등 산더 다 디친대로 그 요질 리다나 포자지공의영 시감다 등 스탠바그 고니 당아수 지암마르크 크르가 담출 디싱가 슝왕 옥트즈가 라디즈 창마진 히그차다 옥조주이 드나 쪼코 총총 창마그 십던윤고 리드나 담출 디튼던진나 아주 중화마르크 소진 디싱가 친즈기니 마츠라 단 잠랑가 토나시 흐친치니 망수르그니 헤즈그즈긴리 드나 슈니치 디 슝와라 파르마 조 첨모즈기니나 디슈니치시주이 단 중콘 소난루인이나 나르 그게 생리신 축능 그 마창마그 디츠근 여와 등 스테니데 등이 다 나와 초바리 아 다 로르 디트른 종주 영나 로르가 종 맨주니 레와셰크요니 더모가 다스즈그 다닌기나 주 여럽그 값스 다 예슬 종킨 그 시카라 돈 카그 다니 단디 초반부 군우 초가가 람링데 자종이다 등이 디신데 인기나 망자스 안 보스 땅땅 하늘 여러분이 종다 등이 머슬거 초라 다 나와 동치 셈바 찍든더비 삼론데 하름진 구츠손이 뜸즈그레 디안치니 인지나 크게 디그르 디르브거 럼바든 델다팅 인크게 인제 도영 시기 쳔보리 슝오니 회즈글랑나 텅르게르프카와 디친데 인지나 참르게 토니 크게 인제니 요니 냥그바그 다 다와로리다팅이 아 다 다와팅 젤위 냥그 다 망아디오카 디더나 숭르게르프카와 쳔층 냠즘라 영나조 다 다워 영나조 가라고리 던지나 지다등이 아 다곰신 던지나 차르들라등이 등승근기나 로코노가 남반데 접수근이 뒤다오니 뜨무즈 디초니 몽자르브라 청자르크카와 아 다 디친다등릴다등이 아 라롱 낙슴디 고라이주 다니 글랑카 스티주 캠알 한즈밍다등이 조운지나 쪼능 담비고니 디친디니나 활라르크요니 남바트 모즈크 다나 담출 디친 데팅 델다팅이 아 다야 마르크토나 담지 쩍진 시금마 쇼요니 모즈크 데나 디친디 땅 젤위 영나 디친데 잡중스니나 요노가 망추 담질 아 단기나 쩍친스가 스미요 치긴지나 사무 창세고는데 남아 파르노가 담지스가 모즈크요 그녀무지나 우궁근지나 동우제노가 담지스 치긴지나 그게 이투이 아 그게 만주리 노가 담질 다 담질 치긴이나 랑소리 등다 등에 남시 삼니다 노가 담질 치긴이나 사가 과출 후기다 등이 디슬어 모디가 제무 커노가 회돈 아 선바 문이나 셈형지라 젠펜 그 삼바 정 시초노가 담진데 리 담진데 참마가 다 파마라 아 파마가 과진 영나 진존데 전주 아 참마등 산던 좀주 아 대그 개치츠는데 흔나도 응거요니 더모즈 더나 당가르브가 그렇게 또 형태 쳐서 좋은 것이 있다나 다시다 나서 야급 종수근이 형 다음 주 뒤뜬 뒤인지나 아 그렇게 참탄가 공성도 고지기요니 뭐쓸 뒤친 뒤인지나 나서 종합물이 지지르거 그건 자스티 제프트나 동주인데 아무일 다인지나 사우스 종원이 석굴다 종치르 챔비는나 조들요노가 다 종치 망아지 아른가 디진터 파일라로 탑그 미니 파마 등산터 산즈미 슝 탑그 미노 망아즈 파이크 잔동 이동더 세트브라 영나 싱컴 디텅더 송츠셰피 탑스잉 고치리에게 요니 더무즈 디당나 담출 디튼데 인나 랑 슝 카마 기커 가이참이 와르그스티와 디한친나 소진 송운데 진진 롱우스동츠 카시랑 페이지시 오노가 다 길 마칠라 동화가 화인가 그렇게 등순 가친식도 기로노 영나 마왕인지나 영나 좀 머리 몽판선와라 십디등 아 단지난 자님 아 참튼 용준디 그렇게 잡적근이 와서가 영 첨부스 통교원이 뜨무스 디당나 같이 아 다 자크위나 축구하는 거 머리크이나 축구 디친 좀 몽즈 손진이 있죠 근데 스치니 있죠 근데 또 능이 있죠 시게 첨부리 아 당가 좀 머리가 차손진아 영 근데 등 찬잡이 디친 영 시게 망아지 요카 디친 거 갑토 디소나 영 보자르짐 거 나중 시비가 틀림 층거 그 비가 공거 끌음 더질이라 등이 정말 어쩔이 주일 아리 형님이 조금 총총 소었더나 다음주 디친 거 공성 등릴다 등이 조금 총총 참마 파마 등 산더 단지나 갑디 활라로 주디 한친인지나 영 공성시 보스 동주
di han chin ning jina yang ger ging zo nu gli sha yong zhi wi ran ni kshta na do nu ge gui cha yang na pa ma dang lan de ren ge pa sa pai la sung yi de ding yi ren ge pa sa pai na yu nu ge a ka ni guo ji jiam na yang chi kwa ri de na zhu gu chung chung suo de ren bu zha jim ge da jiam er ge ker ge di tun zhi jin ge dam chul di tun de jin na chi zhong wu zhe dang ne de na zhu gu chung chung cha ma ge jin xi ge ce de da yi lan zin yu xi ge qian bu de

야, 형님이 두고 청청소 청마가 나와 또라뉴인데 대령 포자 임글럭슬럭 서버즈 그냥 줄이 줄이 럭슬럭 서버냐 좀 마시피 야군데 림츠 호마가 두고 럭슬때 지영 기라 중화즈이나 침모레 리 드나 롱우나 요노고 두고 청청 청마가 포자 임등 산데 지 탕징 돈주이야 윤든 근족 기우된 영나 탐는 죽바디 원바 치이 근와 암 영나 똥퍼 크와 라세 군운데라 리 데랑 지나영 사샤 럭시 그 촌이 야그는 익사이 제그는 인데미다 등이 럭시 럭사와 즈기 쳇고 리시요 나 쪼고 총총 참마 선능 마르지 십든 윤자 아시 럭슬디 중화즈기 주일 냠 뚜비 총위 지위 경 첸부 젠라 덴난접 체의 특바 냠 총영 초등리나 게임만이 조금 천천히 정말고 뇽지 리 마뇽나 싶던 뇽자 아직 가우치라 난 등급쳤다 다른 탕 지금 돈 주의 냥도 총위 지우지 전부 변라 대난저 최의 특바 냥총영 초등리나 게임만이 리 드나 조금 천천히 정말고 다른 거 럭셀인데 영 아 다나르집가 롱아 마크레 님비 오카지리 잠비 노라냐 용아 리와이 리 조고 총총 청마가 럭슨딘 야고가 리 다나 럭슨딘은 예조 님총아 뚜브셰 노가 아 마사탕 세이나영 송이 로티진 아 다 키와 영나 소미르진 등 조기 디나 지우 젠그 크르가 유엔덴데 나친진아영 그게 때니디나 돈득 첨부 망아즈긴 접터니 뜨무즈글라 디당나주 챵팅데 시기 님총나라 챵팅데 초등 아 잠초 형나 정우라스 관리소나 그게 까무탑가 디쟁거 나치 총디니블리 아 담마 담바 마 야르 마 다 진아 그게 쵸파 니든 능기스 희윈진 지신 담바 안더가 땡준다 시기 그 첨부르라 리 다른 거 럭신된지나 보자르김 그 다른 탁식도 나타나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츠나 고지오노가 찬충선보가 능도나르디즈 정망오초주예 냠투 총위 지비경 첨부변라 대난적 체의 특바 냠총영 초등지나 게머니스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당리나 총시비가 슬림 승근능아 조기 드긴지르 티바가 스킬레르 비스가 쿵더 선보 쳇다고 드시요. 조기 드긴지르근능아 아, 다 냠린요노가 실르즈가 아닌도 모즈기 쳇다고 드시요. 싱게 조금 총총소마게 영 실런데 예거 년거 영나 하는거 로카등 참거삼나 년비 쇼르데 예고즈 정중 리와이 디한치니 티바 가스틱능아 영가 나스템즈그레 시종즈기 쳇다고 드시요. 아리 나스템진아 나츠 로르지팅 제와요니 능징가 스탐지츠그 안덴진아 나츠 단 도르메니 하징 쯔치니 아 론친 거담바 단덴진아 마즈 히지르라 ᱫᱟᱛᱟᱝ ᱡᱮᱵᱤ ᱛᱟᱥᱛᱟᱢᱡᱤᱞ ᱱᱤᱜᱡᱤᱱᱡᱤᱨ ᱛᱤᱪᱩᱱᱤ ᱥᱤᱡᱩᱱ ᱤᱡᱤᱱᱟ ᱥᱟᱢᱤ ᱦᱮᱥᱞ ᱛᱟᱨᱮ ᱛᱤᱨᱟᱝ ᱛᱟᱱᱡᱤᱱᱟ ᱡᱟᱢᱨᱠ ᱫᱟᱢᱪᱩᱞ ᱛᱤᱪᱤᱱᱡᱟᱞᱟ ᱛᱤᱪᱮᱝ ᱫᱟᱣᱤ ᱛᱟᱝᱜᱟ ᱨᱚᱝᱥ ᱛᱟ ᱫᱟᱣᱟ ᱛᱟᱝ ᱡᱮᱞᱣᱤ ᱛᱟᱢᱚᱜ ᱛᱟᱢᱡᱤᱞ ᱤᱝᱱᱟ ᱥᱤᱡᱩᱱ ᱡᱤᱜ ᱪᱮᱛᱟ ᱠᱚ ᱨᱤᱥᱤᱭᱚ ᱡᱤᱜᱛᱤ ᱥᱟᱢᱵᱟᱨᱤ ᱯᱤ ᱠᱟᱨ ᱠᱷᱩᱝ ᱜᱟᱱᱟ ᱱᱟ ᱪᱩᱝ ᱥᱤᱯᱤ ᱛᱟ ᱡᱮᱱᱥᱤᱱ ᱫᱟ ᱛᱟᱝ ᱡᱮᱞ ᱫᱟ ᱛᱟᱝᱤ ᱛᱟ ᱠᱚᱱᱤ ᱤᱧᱱᱟ ᱯᱚ ᱛᱟᱨ ᱡᱮᱢ ᱜ ᱱᱟ ᱟᱥᱢ ᱜ ᱢᱚᱢᱟᱭ ᱫᱟ ᱛᱟᱝᱤ ᱜᱟᱫᱟᱢᱪᱩᱞ ᱛᱤᱪᱤᱱ ᱪᱮ ᱥᱩᱝ ᱟᱝ ᱚᱴᱩᱞᱟ ᱨᱤᱜᱫᱤᱱ ᱫᱟ ᱪᱷᱟᱢᱟ ᱥᱤ ᱛᱟᱝᱱᱟᱨ ᱛᱤᱛᱟᱝᱱᱟ ᱭᱟᱝ ᱥᱤᱥᱢ ᱡᱮ ᱞᱚᱜᱟ ᱜᱟᱱᱚ ᱥᱤᱥᱢ ᱡᱮ ᱡᱚᱜᱟ ᱱᱚ ᱜᱩᱴᱩ ᱠᱚ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ᱢ ᱜᱤᱫᱟ ᱛᱟᱝᱤ ᱜᱟᱝᱡᱤᱱ ᱱᱟ ᱪᱩᱝ ᱪᱷᱟᱯᱟᱨ ᱜᱟ ᱛᱟᱝᱟ ᱠᱚᱞᱩ ᱚᱱᱚ ᱜ ᱥᱤᱥᱢ ᱭᱩᱠᱣᱟᱡᱤ ᱤᱝᱱᱟ ᱜᱟᱯᱴᱷᱤᱝ ᱱᱟᱜ ᱨᱚᱭᱤᱝ ᱥᱮᱱᱤ ᱥᱤᱥᱢ ᱭᱩᱠᱣᱟᱡᱤ ᱪᱮᱛᱟ ᱠᱚ ᱨᱤᱥᱤᱭᱚ ᱡᱤᱜᱛᱟ ᱪᱚ ᱛᱤᱥᱩᱠᱟᱱ ᱫᱟᱝ ᱥᱚᱱᱟ ᱤᱝᱱᱟ ᱴᱩᱠ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ᱥᱟᱢᱟ ᱠᱚᱝᱥᱟᱝ ᱫᱮ ᱴᱚᱨᱱᱤᱝ ᱭᱚᱣᱤ ᱪᱮᱛᱟ ᱤᱝ ᱠᱷᱮᱛᱥᱜᱟ ᱠᱟᱱᱤᱱ ᱫᱚ ᱢᱩᱡᱤ ᱞᱤᱥᱟᱜ ᱪᱷᱟᱛᱟ ᱡᱤᱜᱱᱟ ᱥᱟᱢᱟ ᱥᱟᱢᱪᱷᱨ ᱢᱮᱞᱟ ᱨᱤ ᱛᱱᱟ ᱪᱤ ᱛᱤᱥ ᱛᱟᱢᱡᱤᱱ ᱞᱟ ᱱᱟ ᱪᱩᱝ ᱥᱤᱯᱤ ᱜᱟ ᱪᱤᱠ ᱪᱷᱟᱱ ᱪᱩᱝ ᱛᱚᱝ ᱡᱚᱠᱤ ᱴᱤᱜᱤᱱ ᱡᱤᱨᱜᱱᱟ ᱟᱥᱤᱜᱟ ᱴᱩᱠᱩ ᱪᱚᱝ ᱪᱚᱝ ᱢᱟᱜᱟᱡ ᱠᱤ ᱧᱟᱢᱞᱤ ᱭᱩᱱᱩᱜ ᱥᱤᱞᱟᱱ ᱫᱟᱱᱤᱜᱟ ᱟᱪᱤ ᱧᱟᱢᱥ ᱪᱤᱱᱭᱚᱝ ᱡᱩᱭᱮᱞ

야 뉴니비 뚜꾸총총소 실러년문디 당행당조기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동우 조기 딩일그나 아식당나르 알랑가 지스라 가시오노구 뚜꾸총총총마가 안나 차가릉이 십던 년거요라 아리 대릉은 지나치 조기 딩일그스컬럼 더질라니가 땅아 아다 파사 파일 아니나 그게 파일 예클 천더 종기 누구 조금 총총 망아즈 그냥리 누구 실러즈가 아닌 놈즈 채터고르시오 아리 실러즈 고촌진나 파일 천더가 딱시가 망트크 하정 뜨그치니 실러즈 나 조금 총총 망아즈가 차촌진나영 실런데 니요니마츠 파질 레잉 히지르 삼가 아리 드나 주이 니마 흐지가 조금 총총 망아즈 그냥리 누구 실러 정미 찌라 세고노 실런데 진행 주엘

야녀니비 쪼꼬총총초 아리 공닌진아 쪼꼬총총 꾸르즈케니 암레노가 흑장미스텔라 세고논데 치년땅너 실란데 시게 실라냐무즈르라 아리 따나치 슈니잉 실르즈가 냠른 능 기스 파일링이나 천덕의노 시중 큰거 영나 차님거 루어거이노가 쪼꼬총총 망아즈케 냠레노가 실라 지금이 도르 세고논데냐나다가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이와 디바가 찍는 아시가 대릉체도 고지고노가 나스템라 시동안 연주일 Yeah.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다시 저거 산지능 좀 반댕기나 나 총시비가 측근 지기 참바 리비가 콩인 다나 시흑쯤저 요가노 시흑쯤저 로가노 그 죽고 총총 참마먹이 다등이 좀바분 좀 신기지노 그 시흑쯤 갑층거 로영 세고노데 참마제 로즈길 다나 죽고 총총 참마그 십드뉴고 가르멜 심지 야랑질 랍식쟁 카와젠지 호프시리둔라 가사긍니 아릉니 버켄지 나치글랍친 르기르킨 스나브젤 지아뜨글 호킹 즈브지 틀라뜨흐땅 차이록송기 히샤 차르뜨닐 자킹 칭킹 먼저 시길르쩡 냐킹 다진 호르그 게르기나멜 달른 쳬브른 크른키너 가부라 타힐레링기 통충시에 빠브젠 다스티티인더 기르긴 글라부 쳬르 나충조니 머크르 낭와쭈 바성 두흐트르 까르위 흑슴젠 파마 우츠흐타비 샹찌젠 와릉자비 시지마흐브르 망이 쳬와쭈비 쳬출마르 자가지기 샤와 탐질등 차정애월 문즘 조선젠 자측 상글라수 슝디징 아가스터마심 기르긴라부치 샤니 체킹조서 스탠바등 사통스갑징 후심킨제 아직시니는 남치스케젠디 야르브더기 샘니 마르질러로 하라와 긍리 고르이 샹캄니 라롱 에르밀 긍뜨응나잉 샤치 녕스듬 투무 예르밀응앙 사니 로브시 슈글람 반드아멜 하증 기프르 이비 게르긴남 아르무나가잉니 샤루이 녀만자 하하 샘니 디비 가르쯤드 아포응이징 퍼비 사드리인

아리 형님이 두구총총소 공닝이나치 갑청가 로영세고노 시스템의 결정을 다나 디스 통통 덕줄란디가 등아 두구총총 청마 리샤가 쳤다 케츠가 아니 너무 좀 주주일 두구총총 청마가 허과 장고 중화 10등용고

나오 누가 나님 그 조금 총총 젠바쇼라 조금 총총 젠바게 실히 누가 나스템다잉 조랑니크 요코즈가 중화시 희소나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 선나가시나 조과 아리 단년은 지그터치 리피카 쿵그나잉 조금 총총 제로카 등 참노가 갑청거 로영세고 누가 시스템 요과즈 젠도이너 조금 총총 참마게잉 능어기스 나초 달호 총거로마 나와 즈가나요 누가 조금 총총 망아즈크 바치르 갑청근 지난 제비 시스템적 희지르 다나 닌토이나 조금 갑청당 제비 시스템 엔지나 지오나 포우자르지마 그자 포우자르지마 그 채택고 드리라 리테른 그 솜즈과 등 돈즘바 포우자르지미 솜징겐 크로알하르제 자히노르 초인 타르카와 시글로 스체츠 타르카와 응츠 세랑 손노렌 치 나초림스 지마 그 초니 양 채택 주일 조금 총총 상마 공성하자 히델럭시

0: 다치모이나 젠터가 지출하기나 클리스 연속에서 정도 장도 모이나 되긴 좋은 워터니 데가 시바천천다 속단 좋은 워터니 투자도노 도무들이 투자노 워니 다치가는 나도 있는 진짜 비상도 있는 데는 그냥 세기 건디 노선은 나도 연다 투자부터 워터니 응나 부분 그 겜적어서 주방 좀 좀 뭔가 갖고 대인지나는 상황이 아주 년선진한님이 왔더니 시작적인 잡적지도 뭐 같다고 쳤고 이 시타청청 대인지나 리얼미 푸는데 저기서 지금 얻어 또 도시 좀 저기 단순한 인지나다 뒤통신 대인지나 주인더니 아주 골고 삼성진나 영만하다 아마존 삼성진나디 만바라듬데요 만지가 가르쳐온 통치를 잠바티나요 아주 살롱자 영만하다 통치 치사토스 사그만 컨티나요 또 뭐가 만지 주연 답대나죠 영만하 만바시가 만지나 시가 럭션장 것도 뭐야 마마 메카 마마 메티야 디초크야 아주 나니가 저 안드는 녀토 반지나 카브르제 이톤친다 무슨 타카 무슨 타지 된디 예초 토코 녀토 바르카라 카브르제 용거치기 디엔 사미가 저 생기티 디다티난가 투토코 토노토 고르나마다 아주디 로무노나노 데조치티 데딩 다조다요 디와타니안 토노토 치토 쇼고디 년전전 돈치 쇼고 총총 시가 롱코르니 하르스라토 토노고 토모 토스틴 총총 디나라 카마토니 특조선 조노마 타고이정마 카르카카 오난디기 돈시긴 조고 롱코르코리 돈시긴 조고 온다 로르지메나와 디탄타 아지랑 로르지메난 디리신 이사 사초던 당만 토스킨디 트기다 돈나라단 도 파친 디나토 인지리 트기요 샤타만 조가 조회 조나 조돈체 카르크린 디난디 단디 근츠나 이사 사코긴 조고 노테인 디나데 로마르 마테가 그 로마르 디티다나 마테우 하토나 데 이사 사 조나나디 데가 톰타라소나 토시고 톰그 그샤 장고인 말 토스코 추티 와르타니 토친테와 그 Tokchisanjonma. Dating the so non to dash in the Boma Chonchon the Miho don't know to get the JT Natchin. Dimeon, so long Mankan, just to get Dime Marasin in the Tantum in Dinata, don't in the Dandi Rimba, some new listening, Tango Mango, Chiluk don't know Chikishon Dina, Takani Manchi Chinina, Tistakani, a Marin the Chikirgun, Turkatoma, Tantum in Dina, Tokchin, Pacha Tokchilijon. Дэй инжинайан ачуэнда джинта калуар гамсуна чугда, ачу мунцхур гамсуна чугда, цхамага гора юна чуранда мугу тунчинда мунда. А танцам дэй линцэн дэйн цуни дали ачуэнда гичуфшана, шига тунчин цугэзу чэсэй гянгури. Суни суга тэгжадда нэн гэнгэн гор мугу герцул токун рухарда цуни дэйнэ, суга тэгжамну тэгэ ян гэнгэн кикань гэдонар ито музрэчара. Эм нэ тэгжамну гу тумугарам байан су тумугар тунчин чэйан марджи. Тэсэг дээрэн цунжина ачуэнди шипа чончонтэ лункар гу тэгжадон чангун дэгэ тунчин тэсу дэвшали дэйнэ. Кэнгэн дина чудэнтэ ян сутурни на чукэ мана дир зон турни на чукэ тон чи кам мама ра шонгоно кзо нан кзо ян тэ ламни харсан жогори чэи на чукэ не чэуи на чукэ ланга логмара маста ди лама маста ди тигин жогоно к та ян ян на ша кон тэ та ангэн зэ кэни чу чу кало ша кори ян кало ша кори мнен жогори не ти жогэ чи гатон та зу та нан кзон чэрта сон тэгэ сон зион. Речэ ян не ша кону ранди кало ша кону та не ран ранди чэсэ кону ран ран ран гэн гэн кэрон. Ниер кан сон дима логмар ати та зо логмар о джон ри хэр док та тан сон да сон чок джан гоин тэри да ян жохсэ ю сон. Тэгэ ни кар кэ ти дали. Логмар гма ти ки гон нан да. Тэмуз га тон гори та. Така нин да ми осэн тэмуз гон сон гори та га тон гори та джиги джох дина да тэмок. Тэри нон ка кало ар кар о да. Логмар джон ни ви гма ти ки гон ди ван дали. Ан жохсэ ю нан джо джан гу джиа лан гон джан гу тис джи гон тэмо ёк. Тэри тон ни та зон тон чи шон гон кам мар. Тэн джина да чу та сон гэ.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또 청남 전진한 단 점들 그 동심 정도는 이제는 기타 좀 단점 셔진디 춤나가 자좀 춤나가 너무 인지나 주 동화만만 캠트제 그치 몽툼 춤종 그 동심 동티라 자나 주치레나 니는 거 다주디 춘지서우데 춘지서우 양만나 동심에서부터 사가 네 만츠코 말리 제너라 노체 정도는 땡기나니 다 준비 춤나나라 세오늘 인담당 간 크르코 지온데 코이저나 주진토 아 돈친 총세 도모리 된지나요 카크코 돈친 총건 된인간 크르고 디마라 염난 간 카나랑 이죠 간 쩝쩝 크르고 디마란데 지

0: 정노인 의진 챙겨 이겐도 타코님이 있고 아그 타코님이 더니 뭐 그 특군 드는지 쇼크 덤틀니 소마라 지 현실 좀 못해는 또 무슨 연구가 대치인 선바 문제는 기근 아랑나 춘나이 아랑 찍는 이와고
1: 네디
0: 다 지나마진 아랑들은 거 아들은 거
1: 네디
0: 아랑들은 거 덕부터 거
1: 네디
0: 또 마토고 다 호츠점이 있던 거 지가 다 도마 자나라 지 강나오는 마히노 다 호츠점 땅 양나 공진 그 고드이노 디 잠즈 그 샤와트 젖트노 또 잠즈 그 마슈코 그런가는 게 아랑 친구 다 고린이나 나랑 이공 친야리 아랑 그 소종이 아랑 그 소종 누군 리브트 도마 남바신 더니 아랑 그 도마트 호차 따고 까 따고미 카수칸스간 주고 틀라스고 샤차니 대그 쇼네와 간가랑 친구 니와테 대그 토니 도마 남바인 되게 신식게지나 양식 샤그뜨 더니 대그 지금부터 기간 따서 친구 기간 지나 조건 쇼 기간 기간다나 소종 그 건선된 조금이니까
1: 나리
0: 남 이따 방송이나 시작한데 다 시작서와 만보만보용 다 정도가 전진나라 정도서와 만보만보용 예티 치 넘마가 른가 소차 손누고 다 심지로 만나 조금 변반나 주고 가 토뜨기 소중 잠즈크 예침데 떠나 양추 시작이 서완지군데 토마 티 아담 주고 다마 주나 른가 토마 라스과 치지요 다 로직하게 하는 건 시작용한테 토마 치다나 토마한테 토마 지금 이제 축도가 소나요 이제 축하 무창그 징그와 그 도중그 기겐 손진나 도중그 콘섬적 문양그 도중그 남들이고 단돌티나 기겐가 소나요 드치니 간치니 진총트니 도무즈기나다 도마즈가 가즈기총 특그 그노트 나른가 기겐 그노다 도친 기겐 나슈코 기겐 그노다 아른데 따츠가
1: ཁྱི ཡང གི དང ཁག དང ར ཉམ ཉུང གི ཤོག སོ ནི ཁབ དང མང ཡེ གི ཞིག ནར དེ དང ད ཁྱ རང ཚོ ཉི ན སོབ ཆེན རེ དེ དང གི སོབ ཏ ཆུང རང ར སོབ ཆེན སོ མན དེ སོབ ཆེ ཞི པི ཁ པར ཆེ ཁི དག གང ཅར སམ གི དང ཟུང ཡེ ཐན ཁབ དར ཡན ཨ
0: རེ རེ རེ གང ལ ན ཡང ར ང ད ཚ ལན དོར དེ ཞི ཨ ད ཏུ ཏ ཅུ ད ཏ ཏ སོབ ཏ ཆུང རང ར སོབ ཆེན སོ མ གི སོབ ཆེ ཡི གུན གི ཁ པར ཆེ ཁི ད ལན དེ གོ དང ན ཐུམར sotra chungdung ge soma ra tani soching ge soma ni ge chepr tak chu ta chinu ge ma ji thon ta dunya sotra ge chepr ta cha na ta chen na ge ti jin sang ge sochung soma sotra chungdung ge soma ra soching ge soma ni ga de mo shu ga chi ni mi chi ge duk chi sojung ge mi ri
1: ne ri
0: sojung ge mi ri ta sotra chungdung ge chung ji na chung de mo sojung ge ku chi ka se ge gen chi ko de ki ta ra хеша кантан кангзгина гегенг замуцг датани канкан джонку канкан джигзенг на йонг
1: нэри
0: аджилам гнут хцуул та джоазгина джиланд цумах танкир да дэг джоа джоан дэг джилан дэйн дэ лонзнг гу джигни аджикна канкан йонгаз гну тцуул тцу йенда гу гэти сота чондонзга цунжина я та таптук на джигу к джит матуна я кихкан комотла помтик
1: нэри
0: тэгжин цэнгэ дэцуужин дук сожонг мэгэ тхни тэн дана гэгэн хотри чикапсаян та хойчан уг шеша мангжиг шеша та цама тчуцу та цама фома чуг джилан жугжуцу та цама шеша цама ажгэри гонджини та цама тома чу шигинжиг жу тэцуур ян сочина чунжина та чилир цу чилир та дочин на шима тхни та чу дьяволу цаг чилира сомрык чилира сэнзэнг чилира яна та жонжила суха чилитук чили тэнтана гигензга цунаян ринг чилиг мангжит тамо йонгук тэг мэцэк лотчг горинг тхни тома чу ханатун никни жу тэцуур
1: нари
0: а та очу фотерин жугучи тома чу тупа фони а тупа фонгун горинг тхни тома чу ханатун никни netun tani sa netun ti chi chi gu gu soma ti de ri
1: ri
0: ta gu goring chun da soma ta samu tong shin zik dang ji shin zik netun 대단 참비고니 토마조 타다조예 대나양 신트 미창 샤그엔도 그다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로타그 드글람 지나다 모드레 까마 저체 셴가가 능아 로트이구나 더그 능니 심차그 지나마드 다 소마추시
1: 근지추 네리 어
0: 게겐게 니네무트 전이 뜻땅 딜데탄다 저와트라나 축고양나 돌랑나 축고 소마추 소트나 항이스시니 소마트 소트 소트나 무자주 뜻 땅승게 주소칭게 토틀라 어리와네 무트
1: 네리
0: 땡당다 혼이나 저한테 주데 핀트 쪼리도
1: 그
0: 축고 콜린이나 다 다투게트나 축고양나 깨다르빠드트나 축고 용득드 모트 예땅니 용득 땅 시트트 양나 깨디 능츠드 모트 인 우직크 다소마 쪼트아치니 나 추 워크는나 게다는 쓴데요 카메크 양나 어추 워크는나 게다는 쓴강라 다공니 트누고 정릉드니 디가 자트카 마트카 데나다 양 도마추 게따탄 데이다토니 그추 삼로즈탄 다니야 기겐다 도마 니가 판슨 트레이트 제데이 양나 어추 소트 고릉토니 다 산총 산총때 때 까마 항아탄 까마 탐바고 버튼니 양 그추 허톨나 이끄지 대주 뜻인데 소울 담아두고 기경다 원칙을 붙어 시트 다 공다 소튼 고스는 지 저거다 기경 코나그트나
1: 다
0: 당상도 맞추고 그리 소튼한 등치니 년주라면 인 그때지
1: 근데
0: 아니 파무치르나 당상 자투나 포트가 통콩 시작의 통콩 멈보만 보욕 다 대인당나 추고 자투고 로티나 죽고 다투고 죽다 셋은 나서 같은 시급이 죽은 죽고
1: 네리
0: 땅 이 진단 깨달을 빛에 뜬뜻 죽고 땡땅나 링그 소트스티노 지크 딱초 다 다치라 소트는 돈 땡땅니 지그니 달 로트토노 지그니 그쵸 인치미니 니 포튼다 땅 자요노 다투고 다 빛진 소자 치모이나 죽고 하나 코나 기톤 소자 치모이나 죽고 덤무 그 소자가 능니 다 깨달을 빛에 뜬뜻 죽고 그 소트도 모자 인치분이 년고스 년누그 지금이 소트지 뭐구나 쇼 년누그 년순도 못 강크 따라서와 대시역인지 뜻소리 다 자제가 뒤로 난기서 르트 뒤로 때마 인치분이 자토코 통통도 정말 외주주 힘든 이장 같이 내도
1: 그리
0: 뜻지리 더니 선바모다 내사라 뜻라서 고득지요나 추게 시점적인 주주
1: 네리
0: 미즈 네존티 제춘든지 고네지나 베랑 나이니파 라스코치 피트나 나이니파 테탄데데토니 다 어랑게 산노노모토니 테탄데노 제춘가 카상 나리트리 다 다 토마 토마 코티키리 토마 주기야 들라 산노토니 제춘 당 통어 뜻지도니 더니 도체 지금부터라 양 들라 트리데이추 더무기지 틀라스과 제타나 나미나 만타라 도마주 기긴거글람 뜨게지가 되니 주주트 힌트니짱 같이 근데 뜨게 지금 치르나 답을 주금 딱 깨달을 바트나 주강나 우주 소트 잼바링 친 잼바 강땅 강리트나 달라 다 신직 트림지나 축크 년치 아저씨 런지 년치도 남반한 소유크 플러스 거 고주엔 큰 돈이 좀 같이
1: 어디
0: 원래 이제 나 슈가 양슬거름 받다 듣고지 qiangun qiag chajug chajint yang shiwa ti qimuzir, sashi qipa ti qimuzir, dada chanyiri zhig, dani huayju zanzig zhig, dagi tiparsi na, da thuma chugu ngun qiag tuta chongchong sota shitatang jindari. Unchang, chochinga na tunukwa, nyanchi la suqata qirawni, yang pang sashi ga dhalang, dhalang nuta, uchu nyanchi tiga na zhigni, yang la chichi kantukuk, dhaga zhamuta la suqa khirka zhig, ᱛᱮ ᱤᱧ ᱨᱮᱢᱚᱛᱤ ᱞᱟᱭ ᱥᱤᱵᱤ ᱥᱮᱪᱤᱞᱟ ᱪᱮᱪᱤ ᱠᱟᱱᱛᱚ ᱠᱚᱛᱟᱨ ᱨᱮᱢᱚᱜᱩ ᱱᱟᱢᱵᱟᱱᱤ ᱤᱥᱤᱵᱤ
1: ᱱᱮᱛᱟᱱᱟ
0: ᱛᱟ ᱜᱤᱜᱤᱝ ᱴᱷᱱᱚ ᱦᱮᱱᱪᱤᱜ ᱛᱟᱨᱚ ᱦᱤᱱᱤᱥ ᱥᱮᱴᱤᱠ ᱛᱮ ᱪᱩᱱᱤ ᱠᱟᱨᱤᱠ ᱛᱮᱱᱛᱟᱱᱟ ᱭᱟ ᱛᱚᱢᱟ ᱪᱩᱜ ᱟᱡᱤ ᱠᱟᱨᱢᱩ ᱠᱟᱜ ᱛᱟ ᱛᱟᱛᱟᱝ ᱛᱟᱞᱟᱥ ᱠᱷᱟᱜ ᱛᱚᱴᱤᱜ ᱛᱟᱞᱟᱱᱫᱟ ᱪᱮᱛᱟᱱᱟ ᱭᱟ ᱥᱤᱱᱛᱟᱱᱤ ᱪᱟᱱᱫᱟᱝ ᱠᱚᱱᱚ ᱛᱚᱢᱚᱡᱤᱱ ᱫᱚᱨᱛᱤᱱᱟ ᱥᱚᱴᱤᱜ ᱠᱚᱨᱤᱝ ᱴᱷᱩᱱᱤ Soma chu nem na chu ta kema jishchenga na kema jishchenga tila shabjinga yu ta suur. Tani tukpa thong yu suur. Tukpa thong tong na ta nye ririga tukpa thong du tukpa tatang rida tani khoi cha maa ta ga. Tatang rida tani ringa yang riglamziga maa to ga. Tain tang ta khoi nya thotiti la ga ga thotiti la chua yu ga. Thotiti la chua yu tang na ta daga shukni shimjig la suha ya. Daga shukni khoi cha la suha tina ta thumara ga ga chong ta ga ga. Tamuz ga yan ga la.
1: Lagsa lagsa kwa chini se gergin. Kwa ni gergin ga ta kherang ga thotri she topkaan tagzi kuni na diyan chini. She topkaan rangzga tsonji na ga chu thotri. Sobchik chundi panji chiv zanghi na dingi tane girgin kona kabdaya kuno tevzindi tashir kichu girgin ta kona song kuno tevzindi chigi sobchagin charja tang tani arang sobchil shetav la sokwa tani ta tatuk ku tongkong do vishchuli kuno lishara shatam da kubdiki kuno tanda tatakan sonji na kichu ta sobching sobchik shetav yang na girgin giti namjin sobchik kaptongde kubo no ka talum zinan ja dharkari titana yang dingi tende kichu sarta kichu yang sobching girgin kono sarta lekhan deshi kono gergin ambatun sonjinara kono gergin kabda kono g talop tik she thran dan dez gez chik ton nay qari jun da chang ga chen bo re sam ga ti han chin ta gergin an ji zono chu talop chin lo man din chona sob jung ga han chen ni jen chi ni wa kan tag zum zom go gun do ga gergin da zung eta ni kabda re na
0: re re ga la to ni chu g da lo ching go ma na chu ko so ta chung dong go ma na chu ko chu so ma kun chu tho thong da ma yin da na so jong la kan de te mi ki chi sha wa kang tang kang zgi na so jong to chu ri te ge jin sang ge da kang zgi te ge nya so ma si ta jin dang ge li ka li gu no so jong si ta ni de ta u te ge nya so cha si ta ni ta so thi la so so gu ni la kandre temik mo sob zina ma zina o chugu yikindik tukni tina sob zgunu sob zi zob zi jongni xing zi tantum yangni yangta jong ju yangni yangta xiawa li ju tagi jinsangin yang sob jong tog zi mo dita xintani chang zo ri zo ri rita yang sob chingana tonu kwa ta sob jongni hanchig niwa mampu zi lo zhigna niwa mampu zi yinchimne jong guk ta zi sob jong kuna zin hucha toko shisha kuna zin ᱛᱮ ᱡᱚᱱᱟ ᱛᱟᱝᱜᱮ ᱭᱟᱝ ᱪᱮᱪᱩᱠᱩ ᱛᱷᱚᱥᱚᱱᱟ ᱭᱟᱝ ᱪᱚ ᱛᱮᱜᱮ ᱥᱤᱢ ᱢᱟᱛᱟᱢᱜᱩᱱ ᱫᱚ ᱛᱮᱱᱛᱟᱱ ᱫᱟ ᱛᱮᱜᱮ ᱦᱟᱱᱪᱮᱱᱤ ᱪᱤ ᱪᱚ ᱪᱩᱪᱱᱟ ᱛᱟ ᱞᱚᱪᱤᱱ ᱞᱚᱨᱮᱱ ᱛᱟᱢᱯᱚᱱ ᱞᱚᱨᱮᱱ ᱡᱚᱣᱟ ᱛᱷᱚᱱᱚᱠᱚ ᱪᱚ ᱥᱟᱢᱞᱚᱜ ᱛᱷᱚᱱᱤ ᱜᱟᱱᱴᱷᱤ ᱥᱟᱱᱞᱩᱜ ᱛᱟᱢᱩᱥᱤᱱᱟ ᱜᱟᱱᱴᱷᱤ ᱥᱟᱱᱞᱩᱜ ᱭᱩᱪᱩᱱ ᱫᱮᱭᱟᱱ ᱱᱤᱯᱟᱥ ᱱᱤᱯᱟᱥ ᱱᱟᱝ ᱜᱟᱱᱴᱷᱤ ᱥᱟᱱᱞᱩᱱ ᱫᱮ ᱭᱩᱜᱩᱥᱱᱩ ᱛᱟ ᱢᱟᱢᱵᱚ ᱢᱟᱢᱵᱚ ᱫᱮᱥᱤᱥ ᱪᱤᱱᱡᱱᱟ ᱨᱤᱱᱫᱨᱤᱱᱟᱝ ᱜᱟᱱᱴᱷᱤ ᱭᱩᱜᱩᱥ ᱪᱚ ᱡᱮᱱᱥᱤᱱ ᱪᱷᱤᱥᱜᱟ ᱥᱚᱴᱟᱱᱫᱜᱱᱟ ᱭᱚᱱᱤ ᱪᱚ ᱡᱤᱢᱤ ᱥᱟᱣᱟ ᱞᱤᱠᱟᱝ ᱠᱟᱝᱥᱜᱟ ᱥᱤᱜᱡᱤ ᱪᱤ ᱥᱟᱣᱟ ᱪᱷᱤᱥᱤᱱ ᱡᱮᱠᱤᱱ ᱡᱤᱜᱡᱤ ᱠᱩᱱᱩ ᱛᱟᱜ ᱟᱢᱩᱭᱤᱛᱟ ᱜᱩᱠ ᱨᱤᱱᱜᱟᱝ ᱜᱟᱱᱴᱷᱤ
1: ᱫᱮᱝᱜᱟ
0: ᱛᱟᱱᱤ ᱪᱷᱤᱢᱥᱤᱱ ᱜᱟᱱᱴᱷᱤ ᱚᱛᱟᱣ ᱪᱩ ᱫᱟᱝᱥᱟᱝ ᱫᱚ ᱪᱤᱱᱫᱚᱢᱟ ᱥᱩᱱᱡᱤᱱᱟ ᱛᱟ ᱪᱷᱤᱢᱥᱤᱝ ᱟᱨᱤᱣᱟᱨᱤ ᱪᱷᱤᱢᱥᱤᱝ ᱠᱟᱣᱟᱥ ᱪᱷᱤᱢᱥᱤᱝ ᱨᱤᱛᱤ ᱥᱟ ᱛᱟ ᱨᱤᱝᱥᱟᱡᱤ ᱨᱤᱝᱜᱤ ᱥᱟᱡᱤ ᱛᱤ ᱯᱚᱪᱤᱝ ᱱᱟ ᱥᱚᱱᱚ ᱠᱚ ᱫᱟ ᱡᱤᱱᱤ ᱢᱟᱱᱛ ᱛᱮᱨᱤᱜ ᱡᱚᱱ ᱥᱤᱱᱡᱤ ᱠᱟᱞᱤ ᱠᱟᱞᱤᱱᱤ ᱥᱤᱱᱡᱤ ᱦᱩᱢᱟᱱ ᱵᱟᱱᱟᱢ ᱵᱟᱛᱚᱱᱟ ᱪᱩᱠᱩ ᱭᱟᱱᱟ ᱞᱮᱠᱷᱟᱱ ᱡᱤᱜᱟ ᱥᱤᱱᱟ ᱪᱩᱠᱩ ᱛᱟ ᱛᱮᱛᱤᱭᱩ ᱪᱩ ᱛᱤᱭᱩᱠ ᱛᱤᱱ ᱛᱟᱱᱟ ᱨᱤᱝᱜᱤ ᱭᱟᱱ ᱜᱟᱱᱴᱷᱤ ᱛᱟ ᱭᱩᱪᱩ ᱭᱚᱱ ᱛᱤᱠ ᱥᱟᱢᱞᱚ ᱛᱮ ᱜᱩᱜ ᱱᱤ ᱯᱟᱢᱩ ᱨᱤᱝᱜᱟ ᱫᱟ ᱡᱮᱠᱷᱤᱱᱟ ᱪᱩᱠᱩ ᱪᱮ ᱪᱩᱱᱟ ᱪᱩᱠᱩ ᱱᱟ ᱢᱟᱨᱤᱜᱱᱟ ᱪᱩᱠᱩ ᱛᱤᱱ ᱜᱟᱱᱴᱷᱤ ᱫᱨᱟ ᱜᱩᱜ
1: ᱫᱮᱝᱜᱟ
0: ᱠᱷᱚᱞᱤᱱ ᱡᱤᱱᱟ ᱢᱩᱱᱪᱮᱱ ᱫᱤᱠ ᱥᱚᱱᱤ ᱠᱷᱟᱫᱟᱭ ᱱᱤᱣᱟ ᱠᱷᱚᱞᱤᱱ ᱡᱤᱱᱟ ᱟᱪᱩᱜ ᱥᱚᱪᱤᱱ ᱛᱚᱢᱟᱜ ᱠᱩᱱᱩ ᱪᱩ ᱥᱚᱪᱤᱱ ᱛᱚᱢᱟᱜ ᱛᱚᱛᱷᱟᱱ ᱫᱚ ᱛᱚᱛᱟᱱ ᱛᱮ ᱨᱤᱝᱜᱟ ᱠᱷᱨᱩᱝ ᱟᱱᱮ ᱢᱟᱨ ᱫᱮ ᱪᱮ ᱪᱩᱨᱟ ᱛᱤᱨᱵᱩᱜ ᱨᱤᱝᱜᱟ ᱠᱟᱫᱤᱠ ᱪᱤᱱ ᱛᱚᱥ ᱟᱣ ᱪᱩᱜ ᱚᱠᱞ ᱛᱚᱢᱟ ᱦᱟᱡᱟ ᱦᱟᱡᱟ ᱢᱟᱝ ᱛᱚᱡᱤ ᱞᱟᱥᱤ ᱠᱩᱱᱩ ᱛᱮᱜ ᱱᱟᱝᱱᱤ ᱥᱤᱱᱡᱤ ᱢᱟᱨᱮ ᱛᱮᱜ ᱱᱟᱝᱱᱤ ᱧᱮᱡᱤ ᱛᱚᱢᱟ ᱡᱤ ᱴᱩᱥᱱ ᱢᱟᱢᱯᱩ ᱢᱤᱠ ᱛᱮᱱ ᱫᱟᱱᱟ ᱪᱩ ᱥᱚᱪᱤᱱ ᱛᱚᱢᱟᱜ ᱠᱩᱱᱩ ᱛᱚᱛᱷᱟᱱ ᱛᱚ ᱛᱚᱥᱚᱱ ᱩᱛ ᱛᱚᱢᱟ ᱢᱟᱡ ᱜᱮ ᱪᱷᱟᱵᱤ ᱭᱚᱱ ᱥᱟᱪᱩ ᱛᱤᱢᱟᱹᱥ Тэ ин дана чутхна унугэн гэнкэрт мэркэн гэн кэри чэтхун гэн гэнкэри мэджэгэн гэнтэр. Гэнт тэмузы ютона та гэнт тэ гэнт самлу тэ ючу тэ лупчу. Тэчон гэнт самлу зу ютона шао кантан кансэ дэна та дэм нинджэ кмажина мэнджэс. Тэ ин чим нинджэ кос та она хчэз кэчэсэн зу чэху. Кэчэсэн зу чэсан та рэнгэ гэрк шао тэ тэкэгэн дэчу. Гэрк шао та рэнгэ ятун та ячи юнгун дэн そう、根が乱にとこな、たもんたん、口がしゃわってでこの、これもとにたんでしょ。で、先生ちゃんそれ。だちゅうがたもが、え、本職さ、え、申し訳はもうかな、うちを通本ともさんぼだらすから、え、やがら、いぎじゅんそのあるんがちってまり、まるくちってる。うん。たたんてたうがだちゅう、めげなんかなら、え、ホイリンさん、とこへろんさともはちゃはちゃもん。てんだな、ずっと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이빠모 소중 한치그 다 어치고 소친 도마즈 고 통당나 흑잔즈그라 고득니완데 양고
1: 뎅가
0: 다 소친 트르신우지크 소중 그 콘섬드 지르토니 아링 그 소중 이누 그 때 정말 인게 니빠 어지르코 니빠데 지리 다치 쪽당 레콘라 샴드리추 샤오드추 나 샤오드구나 지 저 간단 간단히나 단지가 고득이 왔다고 다시 어디든 시시 어디 처럼고 치고 응 너네치 니만라 고빠 치지고 들라스과그 링가지금 응 다 뜨거름 받이 치실리고 단지가 고득이 반대양고
1: 땡
0: 너네 심바무 젤림지자 뇽득이 왔다고 난 젠지나 다우 초콜린이나 도친이 도친도 제그 너네 다 저 토화식이나 죽고 양나초 레컨젠바그 논이 저리나 다 주니 남바난 초 니 종아 문제는 남바난 초 동토코 동토나 틀라스와 딘지 치키코 아잉 춘차티 치킬링고 샤와티 치 드르코 양나 가라소나 가와티 치 실코 라스와 뜨즈 뇽지그자 딘지기 니와테우나 다 리니칸스가시나요 켄테니 장샤그즈 뜨시
1: 아니
0: 저무트 치르나 다 공리라시노 님문고 토니 흑셰키니 흑셰토니 아마키니 흑담식은 요요니 대형 힌든 장까지 다우치 워크 도마초 편지나 럭리 주힌트 가가 남탄제 정모리 온창 아른드 리노트 카니 셰조응금가 땡당다 셴메 푸빠 셴메 히빠 무쿠빠 대그 네튼데 쇼통 땡당나 다양 링게 샤올리 칸아시토나 대그 쇼크 니와시노 진생게 키마사그 땡당나 양 소친 조초나 게겐 죽은 대그 쇼크니라 카다린 대그 쇼크니라 다 우추가 샹글라 소아피니 토마추 대그 쇼크 니와 존데리 추던 쉰드니 장소르 노크 더니 대그 지니 나무트 아드 축구 딱 쳐다 그 쳐도나 또 시죽은 니와 다 니즈이나 왁샤와 탐체 왁 지금 간단 간즈글리나 대일럭 때문에 말음 간단 간즈글 나오치고 다 그거 특그 땡당나 갑 토탈라 다 좀 찍음니 나 오치고 심도 보리 샤원디 치트 주고 그거 치니 치치고 드 치기 치고 더 소리 다 드마 치나요 저 간단 간즈글나 더 가스 리미트 그들 근데 딕바무 오치고 다 텐데즈나 축고 영나 혼디나 축고나 람득니 왔다고 아른가 크루그니 와 총총 드니 추 지니 강아 송나라 추 축바즈당이나 제촐그나 주고 땡당나 아른 크르크 니토마 치히 냠게 샤와즈리주 치히 혼디 뜨그나 순주 튼주 땡그 능니다 치 니와트 돈당나 영 샤와트 진보스 드트크 그노 돌나 담무 소중 한체는 너무 니와 뜨나마즈 정피지나 땅 현드니 정사그 되게 한체다 다른 우치고 도친 게 한체는 소중 그 다소 친구 소중 한체니 땅 소친나 럭뜨라 인생이 정뜨라 소다 만보만보 고고
1: 그리고
0: 그 고급도 요고 내가 뜻처럼 식 좀 있고
1: 땅고는이나
0: 우치고 이 걸음바 저와 듣고 다 인치문이 뜨고 아우슐리 콘스나 홀린나 그 컨쟁고 뜨거나 저와 또가 지르나 대거리와도 요그 멘트트 난록고 소차 치무 산년적게 지도노 소차 치무라서 신지 후마트 지르나 양뜨 리와도 요그 땡당나 도친 도른 땅포니 고참티 기가남바르트 쇼가 슈노모지 소소토니 럭뜨깡깡 아르코다 신코글럭뜨 아름바니와타브 양나 чиккылыклыктыктабы яна учу гигенлыкты чындыклыкты хорклыкты ласхотты лыктыкты тумайын чүгү гигенге тарган дындык инжина тоо тампони лорын тампони зонти сомачондык шуни кадайри учу канканкан хрику лыктыкты смачонику ласхотты не зонтык инжина тар та зонсын дэнчи томатабы тани да жекерим багы гаттыктабы таттанты ласхотты ланаян ян жигме учу ча чуктуга сонга чуккан мендетте ᱡᱤᱠᱟᱱᱫᱨᱟᱥᱤᱱᱟ ᱠᱟᱡᱤ ᱠᱟᱱᱫᱨᱟᱝᱜᱟ ᱟᱝᱩᱱ ᱪᱤᱱᱫᱮᱱᱫᱮᱞᱟᱝᱱᱟ ᱜᱟᱛᱤᱜᱫᱟᱞᱟᱝᱱᱟ ᱠᱟᱡᱤ ᱠᱤᱛᱷᱩᱱᱤᱨᱟᱠᱟᱢᱟ ᱟᱱᱩᱱ ᱡᱩᱞᱟᱠᱟᱱᱮ ᱠᱷᱤᱱᱛᱟᱱᱤ ᱪᱟᱝ ᱠᱟᱪᱤ ᱜᱩᱫ ᱠᱚᱱᱫᱮᱱ ᱛᱮᱜᱤ ᱡᱤᱱ ᱥᱟᱝᱜᱮᱛᱟ ᱩᱪᱩᱜᱩ ᱥᱚᱪᱤᱝ ᱫᱚᱢᱟᱫᱜᱤᱱᱟ ᱥᱚᱡᱩᱝ ᱠᱷᱩᱱᱟᱛᱤᱱ ᱢᱟᱨᱮ ᱥᱚᱡᱩᱝ ᱜᱩ ᱠᱚᱱᱥᱤᱱ ᱡᱚᱢᱟᱱᱤᱝ ᱜᱩ ᱥᱚᱡᱩᱝ ᱛᱮ ᱠᱷᱤᱱᱛᱟᱱᱤ ᱪᱟᱝ ᱥᱟᱣᱟᱨᱮ ᱨᱮᱴᱟᱭᱟ ᱛᱟᱛᱛᱟᱝ ᱨᱤᱞ ᱫᱮᱛᱟᱱᱤ ᱨᱤᱝᱜᱤ ᱠᱚᱱᱟᱥᱤ ᱠᱩᱱᱩ ᱱᱤᱣᱟᱱᱫ ᱡᱚᱢᱫᱨᱤᱭᱤᱱ ᱛᱟᱱᱟ ᱛᱟᱪᱩ ᱠᱟᱱᱟ ᱥᱚᱱᱟ ᱞᱤᱠᱟᱱ ᱠᱟᱱᱤ ᱫᱮᱱᱟᱨᱟ ᱛᱟᱪᱩ ᱞᱤᱠᱟᱱ ᱛᱟ ᱪᱷᱟᱢᱜ ᱛᱮ ᱞᱩᱵᱪᱩ ᱛᱟᱢᱟ ᱛᱩᱠᱩ ᱛᱟ ᱛᱟᱝᱥᱟᱱ ᱟᱨᱜᱤᱴᱤᱜ ᱛᱤᱨᱮᱱᱩᱜ ᱪᱤ ᱠᱷᱮᱪᱟ ᱛᱩᱠᱩ ᱠᱷᱮᱪᱟ ᱡᱟᱢᱞᱤᱠ ᱪᱚᱪᱟ ᱛᱩᱠᱩ ᱢᱤᱠᱟᱱ ᱛᱤᱠᱤ ᱡᱩᱭᱟᱱ ᱥᱮᱱᱛᱟᱱᱤ ᱪᱟᱝ ᱥᱠᱟᱜᱟᱨ ᱠᱩᱱ ᱛᱚᱢᱚᱫᱤ ᱭᱟᱝᱜᱟᱞᱟ
1: ᱢᱤᱡᱟ ᱥᱟᱞᱟ ᱥᱚ ᱠᱟᱛᱤᱱ ᱪᱮᱜᱟᱱᱟ ᱚᱱᱤ ᱜᱤᱨᱜᱤᱝ ᱜᱤᱪᱩ ᱛᱟᱥᱚᱵᱪᱤᱱ ᱛᱚᱢᱟᱱᱫᱤ ᱥᱚᱧᱡᱤᱱᱟ ᱥᱚᱵᱡᱩᱝ ᱦᱟᱱᱪᱤᱱᱤ ᱱᱤᱯᱟᱫᱜᱟ ᱠᱟᱱᱛᱤᱱ ᱡᱚᱝᱜᱩ ᱜᱤᱡᱤ ᱜᱤᱨᱜᱤᱝ ᱫᱤᱝᱤ ᱛᱟᱨᱤᱱ ᱠᱟᱵᱫᱟ ᱮᱱᱟᱨ ᱛᱟᱜᱟ ᱠᱤᱨᱜᱤ ᱛᱚᱵᱪᱤᱱ ᱛᱚᱢᱟᱱᱫᱤ ᱥᱚᱧᱡᱤᱱᱟ ᱥᱚᱵᱪᱩᱝ ᱨᱟ ᱞᱚᱢᱡᱟᱝ ᱫᱤ ᱢᱟᱠᱪᱤᱱᱤ ᱨᱟᱱᱟᱝ ᱜᱤᱪᱩ ᱱᱟᱪᱩᱞᱤᱱ ᱱᱟᱱᱫᱟ ᱥᱟᱢᱞᱩᱭᱤᱱ ᱱᱟᱱᱫᱟ ᱠᱟᱝᱜᱤᱥᱠᱩᱱᱤ ᱱᱟᱨᱟ ᱛᱟᱜᱟ ᱜᱤᱪᱩ ᱱᱟᱨ ᱥᱚᱱᱤ ᱫᱟᱣᱱᱩ ᱪᱮᱝᱜᱩ ᱛᱟᱨᱠᱩ ᱜᱤᱪᱩ ᱛᱚᱵᱪᱤᱱ ᱛᱚᱢᱟᱱᱫᱤ ᱥᱚᱧᱡᱤᱱᱟ ᱛᱟᱠ ᱠᱚᱱᱟ ᱭᱟᱪᱤ ᱞᱚᱵᱡᱟ ᱜᱱᱟᱝ ᱱᱟ ᱠᱚᱱᱟ ᱭᱟᱪᱤ ᱪᱷᱟᱛᱚ ᱠᱷᱟᱛᱟᱝ ᱱᱟᱭᱩ ᱫᱤᱱ ᱢᱚᱥᱟ ᱡᱮᱨᱤ ᱭᱚᱠ ᱛᱤ ᱡᱮᱝᱜᱩ ᱪᱩ ᱜᱤᱨᱜᱤᱝ ᱛᱟ ᱠᱚᱱᱟ ᱢᱟ ᱥᱚᱝᱜᱩᱱᱚ ᱛᱮᱵᱡᱤᱱ ᱫᱤᱜᱮ ᱥᱚᱵᱪᱤᱱ ᱛᱚᱢᱟᱱᱫᱤ ᱥᱚᱧᱡᱤᱱᱟ ᱥᱟᱢᱞᱩ ᱛᱚᱝ ᱦᱤᱱᱤ ᱨᱟᱝᱜᱤ ᱨᱟᱝᱜᱤ ᱪᱤ ᱨᱟᱝᱜᱤ ᱪᱷᱟᱛᱟᱝ ᱱᱟ ᱜᱟᱝᱠᱨ ᱥᱟᱡᱜᱤ ᱚᱱᱤᱱᱟ ᱫᱟ ᱦᱤᱱᱤ ᱛᱟ ᱡᱟᱠᱷᱣᱮᱱ ᱱᱟ ᱫᱟ ᱢᱟᱨᱜᱤᱱ ᱱᱟ ᱫᱟ ᱪᱷᱟᱛᱠᱷᱚᱱ ᱱᱟ ᱫᱟ ᱠᱷᱟᱢᱥᱟᱝ ᱱᱟ ᱫᱟ ᱥᱚᱥᱚ ᱤᱧᱡᱤᱱᱟ ᱨᱟᱝᱜᱤ ᱪᱷᱟᱛᱟᱝ ᱜᱟᱝᱠᱨ ᱫᱟ ᱦᱤᱱᱤ ᱜᱟᱱᱴᱷᱟᱜ ᱪᱷᱟᱥᱨ ᱜᱚᱱᱨ ᱨᱟᱝᱜᱤ ᱪᱤ ᱪᱷᱟᱛᱟᱝ ᱜᱟᱝᱠᱨ ᱫᱟ ᱦᱤᱱᱤ ᱟᱱᱫᱤᱝᱤ ᱛᱮᱱᱫᱮ ᱥᱟᱢᱞᱚ ᱛᱟᱝ ᱦᱤᱱᱤ ᱱᱟᱢᱚᱡᱜᱤᱱ ᱜᱚᱡᱤ ᱜᱤᱨᱜᱤᱱ ᱠᱚᱱᱟ ᱠᱷᱟᱵᱫᱟ ᱢᱟᱭᱮ ᱠᱚᱱᱟ ᱛᱮᱵᱡᱤᱱ ᱫᱟ ᱛᱤᱡᱟᱝᱜᱟ ᱞᱚᱴᱚᱜᱱᱟ ᱵᱟᱡᱚᱱ ᱥᱚᱧᱡᱤᱱᱟ ᱭᱟᱝ ᱜᱤᱨᱜᱤᱝ ᱠᱷᱟᱵᱫᱟ ᱫᱟᱡᱚ ᱥᱤᱜ ᱛᱚᱨᱱᱤ ᱥᱤᱜ ᱧᱟᱱᱡᱩᱱ ᱫᱟ ᱦᱟᱪᱟᱝ ᱜᱟ ᱪᱮᱢᱵᱚᱨᱤ ᱛᱤᱦᱟᱱ ᱥᱤᱱᱤᱱ ᱫᱟ ᱜᱤᱨᱜᱤᱱ ᱟᱱᱡᱟ ᱡᱤᱫᱚᱱᱚ ᱛᱟ ᱛᱟ ᱡᱩ ᱛᱟ ᱦᱚᱱᱪᱤᱡᱚᱱ ᱥᱚᱧᱡᱤᱱᱟ ᱠᱤᱜᱤ ᱪᱷᱟᱢᱫᱟᱜᱱ ᱫᱤᱱ ᱥᱚᱧᱡᱤᱱᱟ ᱨᱮᱭᱟᱝ ᱥᱟᱭᱤ ᱜᱤᱡᱩ ᱞᱚᱵᱡᱚᱱ ᱮᱱᱟᱱᱡᱟ ᱛᱟ ᱟᱨᱜᱤᱱᱤ ᱠᱤᱥᱟ ᱜᱷ ᱠᱚᱨᱱ ᱫᱟᱞᱟ ᱛᱤᱜᱤ ᱡᱤᱜ ᱛᱚᱨᱱᱚ ᱪᱮᱯᱩ ᱤ ᱢᱚᱦᱮᱥᱨ ᱜᱚᱱ ᱢᱮᱭᱤᱱ ᱤᱛᱢᱚᱨ ᱛᱟ ᱛᱟᱨᱠ ᱵᱤᱱᱡᱤᱱᱟ ᱠᱤᱜᱤ ᱛᱟ ᱞᱚᱢᱟᱨᱟ ᱥᱟᱭᱤ ᱜ ᱢᱟᱣᱟ ᱭᱟᱱᱟ ᱠᱤᱨᱜ ᱟᱨᱜᱤᱱᱤ ᱠᱤᱥᱟ ᱜ ᱠᱤᱨᱜ ᱪᱤ ᱠᱟᱪᱮᱱ ᱱᱟᱣᱡᱤᱱ ᱞᱟ ᱥᱚᱠᱟᱱ ᱫᱟᱡᱩ ᱦᱤᱱᱤ ᱱᱟᱢᱚᱨᱮ ᱛᱤᱪᱮᱝ ᱪᱷᱟᱢᱫᱟᱜ ᱢᱟᱝ ᱠᱷᱤᱫᱜᱟᱱ ᱥᱚᱧᱡᱤᱱᱟ ᱠᱤᱪᱩ ᱛᱟ ᱱᱟᱱᱜ ᱥᱟᱭᱤ ᱛᱟ ᱛᱟᱞ ᱦᱚᱵᱥᱱᱟ ᱚᱥᱚᱱᱟ ᱠᱤᱨᱜ ᱞᱚᱨᱤᱱ ᱪᱚᱪᱩᱨᱟ ᱭᱟᱱᱟ ᱛᱚᱣᱟ ᱜ ᱢᱟᱝᱤ ᱠᱟᱦᱟᱱᱪᱤᱱᱤ ᱪᱷᱟᱢᱫᱟᱜ ᱫᱮᱱ ᱜᱟᱱ ᱠᱷᱟᱨᱪᱟᱝ ᱟᱨ ᱢᱮ ᱯᱟᱨᱛᱟᱣ ᱱᱟᱢᱩᱜ ᱥᱟᱢᱫᱩᱱ ᱫᱮ ᱭᱚᱜ ᱫᱤ ᱛᱟᱱᱟ ᱪᱷᱟᱨᱟᱝ ᱥᱚᱧᱡᱤᱱᱟ ᱛᱟᱪᱤᱱ ᱫᱮ ᱛᱟ ᱛᱚᱱᱫᱤᱜ ᱫᱮ ᱛᱟᱪᱤᱱ ᱨᱩ ᱠᱟᱱᱫᱟᱨᱤ ᱭᱚᱜ ᱫᱤᱭᱟᱱᱪᱤᱱᱤ ᱪᱷᱟᱢᱫᱟᱜ ᱱᱟᱢᱵᱟᱡᱚ ᱥᱮᱱ ᱫᱚᱱᱤ ᱠᱟᱪᱟᱨᱟ ᱛᱮ ᱠᱟᱱᱫᱟᱨᱤ ᱭᱚᱜ ᱫᱚ ᱡᱚᱝ ᱤᱛᱷᱟᱱᱤ ᱜᱤᱨᱜᱤᱱ ᱠᱟᱯᱛᱟᱨᱤᱱᱟ
0: ᱛᱚᱪᱤᱝᱜ ᱞᱚᱡᱚᱱᱫ ᱦᱟᱱᱛᱟᱱᱤ ᱪᱟᱝᱠᱟᱪᱤ
1: ᱭᱟᱱᱟ
0: ᱚᱪᱩ ᱢᱟᱛᱤ ᱠᱷᱟᱞᱩ ᱡᱤᱨᱯᱤᱱᱩ ᱜᱩᱱᱫᱚᱢᱩ ᱠᱟᱪᱷᱤᱱ ᱛᱨᱮ ᱚᱪᱩ ᱱᱤᱛᱤ ᱠᱚᱨᱮᱢ ᱫᱤᱜᱟ ᱪᱩᱱᱟ
1: ᱱᱟᱨᱤ
0: ᱛᱮᱜ ᱡᱤᱱᱥᱟᱝ ᱛᱟ ᱚᱪᱩ ᱜᱮ ᱪᱷᱟᱱᱛᱟᱝ ᱜᱚ ᱥᱚᱥᱚᱱᱫᱤ ᱤᱧᱪᱤ ᱢᱟᱱᱤ ᱛᱟᱨᱚᱱ ᱛᱚᱢᱟᱜ ᱡᱮ ᱦᱤᱱᱤ ᱠᱚ ᱵᱩᱡᱱᱟ ᱛᱮᱭᱤᱱ ᱫᱟᱱᱤ ᱛᱟ ᱭᱟᱱ ᱫᱩᱱᱤ ᱫᱟ ᱥᱮᱱᱟ ᱪᱤ ᱛᱨᱮᱱᱟ ᱛᱟ ᱢᱚᱱᱪᱞᱤᱜ thunjang tang manjang kawi da shige wak diglanda mu zang ge jini da wak nangong tsama wak titin dini tmu yong yim gu
1: ge
0: lu kha khtung gu tsama tsama kha shi mi rong
1: ding ka
0: da lo china tong gu shi ka su lo ju jil chi ge da tang mo shi na sam shi ge ti ku ta lo chu tmu se de na lo ma chu ku cho yang rang ga kirtsik damkaz gu shawandil lina ndrika mndrik
1: dinga
0: talasko hamagin dil lina ndrika ndil lina mndrik yanchi mnin dhigi liyiz dhigi shetana yang nayindad humatig hamah tingu ni shawa kantang kantang lina ringa samlu mini kirtsik mini gershi mini nyetamuz gulochu
1: dinga
0: tamuz gulochuna jigni hita tsukhtuwa suna yang mtsimg
1: dinga
0: ta shawa chimbu tukni hamazu tukachena Chang chung ge tukni thuma chu kichora chikin jik jura nirkin jik juk kukati ku.
1: Nari?
0: Ama chik lini chikisona jik thamu dadan mili juk tig nyam nyam tu tur chuk. Tig jan sanga kirtikin danka nipata jondai jura nirkin jik juk kukuf chao chung chung tukni nirkin jik juk kukuf tati ju yang chimtunga hamazo suna yang chik gachi ginduk. Tama tukul daa wak huolin jina chio kishin chik huma chi inching ni lingko zi ya. Lalaga chio inching mani shao tanga ji lingko zi. Tagi hamazu gu, tsuma tsuma hamazu gu kodriki tanga shayi te daa wak chi ringa kertsik samlu tu mihnag luk chugu zi kun ten. Tani hanipa mu jina sosu uyu kuchika su ngar funguk da. Kulmai guk. Tis zuhri. Da digmu uri shao chi tiga zi mandrik na kri ya digi ten tanga mandrik na. Da shaji na shu khama niga nyam gu jinsim chizga shawandu manjir tsik yang na karmanda jinsim chizga malung tsik na malung nuga netunti tzani niga lukni tukchu chugu jizhid tankinda mu yi da ngar songni da tatang mo na jitang mu da wano kutag inari netunti ndindu tukri netunti tsu uchun ligi tukchu kugu zi tuk kama ju ta tsuri tani yang xinta mi jangka chi juzga jintang dir marung da Da lalaga hama shu zu dhirchu shiga. Da tsangda shaji ti chimozi, chimozi shaga, da chu chimozi rizi. Degi dhirka dana, yang shayi tiga sinna khintani jang nukka. Degi jinsang nyetani shunga dhirsa hongu manjuk. Rang la chi chiuk. Da khulinji na chu sojong na sojong niwa ta khinta uka. Ni nga chetsuku tukwa suna chetsuku tukwa nipa yuk. Ni riji ga gashugra, ni riji ga mishyata machi na. Nyi pansinti honga dhichiz maar.
1: Nyari?
0: Dhichiri. Dhani simba mu, ta chinjitamu dhichiriz na hama zo tsuna lo ching na tonu gota karma di na shchupa tsuk.
1: Nyari?
0: Tata khantani jang tsuur. Ta chih karma dhe malung ziri dhigyo niga zi thoma dhe shchupa dhe gaz yungushi.
1: Nyari?
0: Samba dhe gaz yungushi. Tegi shukni thosu zo tang. Ta tehintang na khantani jang shaga. Tama toko ta chih sojunga chimura. Uchung dhigi hitiyo na sojunga shanu ra chupa zangnu niga thakigin riwa wano tamuzi maja. Lalaga shiga chupa shiga zangni, samba zangni yang sojung shukni yang chigimu shani tamura wuk. Yang lalaga suna sojung shiga shanara yang chupa shukni shen chayu ni tamura wuk. Danya nanga su chupa. Da zina mazina suma zu sojung yika jigini sochina zongu nanda nye gaz gtongju da mikisha suur. Nye gaz gtangtangna da shiwa gantang gantang lina chua gasta tuni shiwa ten rachura rachuk. Tegijin sanga karma di na chupa tsugiz. Tamuzda uchuga chantag tsuma tsunara gongni shikun tegi shuksani ki nyanzgin chukajin naad kuntangi rangi sirta zanzgiyan.
1: Nyadid, lagsa kwarin chagirgin. Gongni gergin gichu chamdag nambazun tsunjina kirgi shirna lochin loma zgi chamdag ina yanda mo gichin nyamjog gosa chari yonu. Shikinjina shayita zgay zgin nar soni samlo rana gichin dangji khinu cala tondano shkengi yang kirgi lochung tang lomjang rinba gichin shayita tara rana gichin dondag yotsila rangi tixo chu shayya zgay zgay rangan zgay zgay marta jyotamu mayi zgay zgay rang zgay rangan gichin zgay тэгээд тийр жу ранг тоонд ранг цэгэз жив хийгэнж гэж юу жив жу комгэж гэж юу андаш гэрэ нэг ла кани цэгэз шаи тэч кэммай жу нар сон жу андаз хот ян шини та кэргэ шаи тэ та цэгэз гэж хчүүлэм гла ка тэ та цэгэз гэж шалай зэн жу назон сон жина та чэмдэг нам баг шиг жив гонуг тоонд ка чэн дэз гэргэн кона кабдай гэн тэвжин ди гадэн шиг гэргэн тэнг гэн сэн динэ га гэн сон жина гэж та хөвчин гэргэн гэл хөвчи тавлым сэ гүн дэг гэлэн жин ди тан гэргэн гэ шэна кэргэ лөвчин гэ лөмаз гинэ чимуз гин гонна тагэ чэмдэгэз гинэ лосу чи хэтан гонна тани гэргэн згин гинэн лөвчи шэтэн ра та гэргэн гэ лөмага ди лөвчи нуг нямнюг гэ тани кадаз га манпур янан сон дина ᱛᱟᱱᱫᱟ ᱢᱚᱜᱞᱟᱱᱡᱤᱥ ᱠᱚᱵᱡᱤᱜᱤ ᱭᱟᱝᱪᱤ ᱴᱚᱣᱟᱜᱞᱟ ᱠᱟᱱᱮᱨᱮ ᱪᱤᱱ ᱡᱟᱠᱷᱤ ᱢᱟᱠᱷᱤ ᱱᱢᱚᱨᱤ ᱪᱟᱨᱤ ᱴᱤᱱᱟᱨ ᱮᱴᱟᱜ ᱴᱚᱣᱟᱜᱞᱟ ᱠᱟᱱᱟ ᱛᱟᱨᱚᱱ ᱪᱤᱱ ᱱᱟᱞᱟ ᱠᱤᱢᱮᱥᱟᱱ ᱱᱢᱚᱨᱮ ᱭᱚᱪᱤᱨ ᱥᱟᱢᱜᱩ ᱛᱤ ᱛᱚᱱᱟᱱ ᱡᱤᱜᱛᱟ ᱜᱮᱨᱜᱤᱝᱜᱟ ᱛᱮᱨᱟᱝᱜᱞᱮᱱᱥᱤᱱ ᱫᱟᱜ ᱪᱤ ᱠᱟᱵᱫᱟ ᱜᱮ ᱴᱷᱩᱠ ᱱᱫᱟ ᱪᱤ ᱠᱟᱥᱟᱵ ᱡᱤᱱᱟᱱ ᱡᱟᱭᱚᱱᱟ ᱜᱮᱨᱜᱤᱝ ᱡᱤᱜᱛᱟ ᱥᱮᱱᱫᱚ ᱯᱟ ᱠᱟᱵᱫᱟᱥ ᱜᱟᱱᱭᱚᱱ ᱭᱚᱱ ᱨᱮᱱᱟ
0: ᱟᱨᱮ ᱨᱮ ᱠᱟᱱᱟ ᱱᱟᱝ ᱡᱤᱜᱱᱤ ᱪᱤᱥᱛᱤᱫᱚᱝ ᱥᱟᱠᱟ ᱜᱟᱡᱟ ᱥᱤᱠᱷᱟᱛᱤ ᱥᱮᱜᱚ ᱟᱨᱮ ᱨᱮ ᱜᱮ ᱛᱟ ᱪᱮᱜᱮ ᱛᱮᱨᱟᱝ ᱫᱚ ᱥᱩᱱᱫᱚᱢᱚ ᱜᱤᱜᱤᱱ ᱥᱚᱢᱟ ᱠᱟᱥᱚᱜ ᱞᱮᱨᱛᱟᱭᱱᱟ ᱮᱱᱟᱨᱟᱝᱜᱟ ᱱᱟ ᱪᱩᱱᱫᱚᱢᱚ ᱪᱚᱱᱩ ᱜᱤᱡᱤᱱ ᱥᱟᱝᱜᱟ ᱜᱤᱜᱤᱱ ᱪᱚ ᱠᱨᱤᱥᱮ

0: 슈그 다른 거 소 친구기 견은 찬이 다 도마주 다지 신한도 누가 찬데 못 드리다 도마 소 총진나 소 친구 뒷근도 하정 투카
1: 나리
0: 투카누 근데 가완다 른가 가와종다 른가 투카 켈뿐나 단다시 국금듯이 단진고 단진이다 소종나 소 크리 로진데 고드 다 체르질라 소 십츠클리니다 니마리지 샤와 칠리고타나 디츠리지 샤와 칠리고 더니 다와 치톤 로치클라 소 하른가 후차 깡깡타고 샤와 치치리고 인치미니 소 친글 로저운데다 인치미니 우추 체르질가 가즈그리니 단진이고 마이 뜸마토크 다 우추 로친데 지게지 코리인데 그양너 조시에는 말에 메타나 다 지금이 시지다 양 최선을 다시 단 돌티나 소종 있는 한천이다 이런 거 지다 고니체 군 조든 조든 군도 제가 동국을 때 또나 지나마지나 추르그니 나시 군우 이런 거 진나 요누 군 요문 뜨나 히트 지기치 초동 그러니까 그 지게지 특도치 초동이 또 측뜸 나질라 소화다 이런 거 진댕도 소마 정나 초드름 그마 추가 하도 정나모도 치긴주고 된다 네가 년성나 진짜 속도가 속나 저 가서 돈데 저 깜깜 깜깜 리나라 드니 도모드리 되게 돈이다 랑칭니 왔다 진중국 아 다 오치고 다자기 이름데 돈아 도마라도 다 로치라 카토라 뜨그나 선데오노 도모요 그때는나야 더좀 마일라 나나라 군치냐리 다 지금 로나 총총인지 도종이나 키카라 자그 니와 쳐지기 종나 토추라 토크 뜨기 전 생각 아랑 찍는 니와인데 아랑게 뒤처링가 간주다 킨다 소르 아랑게 뒤처링가 마가다 찍 찍한 조즈나 뜨게 지가 뜨리손 찍게 지가 찍은 조즈나 뜨게 지가 뜨리손 때인다 아랑게 뒤처링가 마간 옌치면이 아랑게 뒤처다 아랑게 고드기지 아랑가 아랑게 죽다 킨다 네장 소리 다니다 고나시 군우가 니파 몽즈가 종드리야 럭뜨가 마즈가 버 다 제나마지나 아랑게 디르 서반득 아랑게 랑추 타나 아랑니 침송 제축 머리 메지거리와트 동질라 마통아 데토니 다우슈고 동송게 디르 서가 나준남바 리와토는 푸스니 오빠 근 특바 드뇽 특바 좀바치바 너무 디르 서와 그 나준 그 저춘데 스토리 기간 남바도 추나야 아랑게 종누고 소마테야 지니 그선 유방간 측바 아드니온 탑바 좀바치 트누고 담무고 나준즈가 인저케지토나 다오 그 아랑가 추나요 소마테 가득 장탄고노 담무즈기 연갈라
1: 라살로 소카진 시기르긴 되는 글렌센디나니 아 그르긴나 소니나 그 소프친 그 그르긴데 되다나 소프친 그르긴 그 소프치 그 타블름 다 되는 근데 소니나 그 소프치 그르긴 그 소프치 타블름 먼지 글렌센데 그 카탕 보린 디난데 페비달이 아 그르긴나 소니나라다 로마가 그르긴 누구 냠냠 글라칸다니 그 소프치 셰땅 타블름 안다 소소디 한치니 그 소프친 로마 그 소니나 그 삼루 똥땅 안다 근간크 디한치니 캠드르간 소니나라 그 소프친 로마디 소소 똥땅라 늘라 고양이 되는 게 그 갑다스가 망보리 난송 특지지 게긴 대단한 지그더 게긴 그 출린 선들라 잡주던 특크리 대왕 있어 타통 그 끌음 대비 야친양 그 남바도 갑다리 노냥 탁바니 특지시시는
0: 레 가나 야 같은 치 가나 고큰도 무슨 같은 치 기가
1: 이하야 게긴 이급 데모 야 자기 데라 야 게긴 야
2: Кейбгий нэгна хсунгэв дэрцэ кэрю.
3: Хсунгэв дэрцэ ховри гэлэнгла чавью.
2: Ховри гэлэнгна кейбгий хтамлари ю.
3: Кейбгий хтамжи мэти ламтэн гэнэнгэ ю.
2: Хосу кейбгий хсэлэн.
1: Tidinga sangalan yi dhirangilin sindi nangag chi da sopchin girgin ga sopchi tablam segunun daga kagatang poko dhigi dali tsongamir ga sopchin uirig bi soblan ga sindzin aglang tsu juan ba girgin chi mu juan ba genjig shi kiam dhidan shi kandu yi dali sopchin girgin ga sopchi tablam daga ngi tani girgin ga ta lo mga girgin yinu ga nyamnyong ga ngi tal diyan chini sopchi yinu ga tablam ga ngi tal da soso ni gichi o kabdaz ga mangpuri yanang nash Inanichu da sopchin soma di tsonjina, sopchay chongzheng ge soma deng manzha war, na tsui gila ga inanzha, samluk tong deng inanzha, sosu ngi tani, zige zige zige rangrang ge duandang di rangrang ge nang jiga tamni, rangrang ge shawan da rangrang ge zhib tamnu ge, samluk deng na tsun di tonu yonu ge xeng ge, sopchin soma di gan tsonjina rin, zige zige rangchin

0: 네가 전에 이로나 사도 야도 등가 다른 회의 송기야 회대랑 주고 송아 당주 인식이 있겠다 화연석이 있게란 야연 것 지니면이 셰 터져라 떴음요예 그거 와이우 마세 인식이 있게라 화연석이 있게라 야연 것 지니면이 셰 터가면 터져라 디 뜨는 거 적도지야 그거 뜨는 거 적도지 야야 토미 제종군 아 토모의 제종 선지했다 내는 부치게 넣었다 치가는 부치게 넣었다 어 종르 가장 쪽다라 지키 주치 거래나 숨뜩이야 디다겠다 노르레드느리야 아무나 공제 젠트스테코네 아무한테 안에나 마숑노 대와 젠트스테코구나 초특지위나도다 옛때 코파노 예케 포기 그 우두 담마기나 소진들 제대로나 완저 따가 신우가 단지대 치지 겨우 뺐다나 치지 겨우의 용이 찍고나 요노 완저 따 담마 리자더네 단지대 따긴지데 디더네 완저 따 담마 기적거 녹화 터도나 따 흑색게 겨우 보이지리야 디그다 치즈나 옌선가스에 회자디 누구지리야 옌선스에 코드노 데르다 자라나만 저에나다 옌선가스에 누구노 디냐다 스테르 코드노 아게런 돌거드 구노 기시위 지흐템비 지흐템바 치라 야마나 지흐템비 린디레 러시위 지흐텔린 디위 치라 템비 치라 아기시위 지흐템비 치 러시 디텔린 디위지 도르그 체제 런젠 돈데 아 도그노 도나 디텐 돈 디텔린 디위 우루 팡랑가 니 탄차서시 팔라 간도털 호퍼도 팔라 도르그드지 도그 체제 런젠 돈구노 토트파티 체제 런젠 아저돈 아랑젠 돈구노 아랑탄 젠즈 돈데 아랑즈나 아랑거 모아 세르시 팔랑 돈데 yönde toprağa parang dönce jentojna di yönde telahteni detone sanji ji tamba mepi sala sanji tamba zpa yopi sala pewa nyember meshe pa koni kunta pewa di nyata chirna jenton dijer a tenjon chir sanji ji tamba gunu moma changala ga zong dönce de mare yinjo chir samba ji ji ti ya kuwa ta samba ji ji ti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mekhya menne tong tong tinyanga yong de jere shi ma khiwa khi tong tong tinyanga lo de jere to yong de na tong mo mo jena de mo be le de jere ya lu yong de na de yu ka lu yong ga na to che de ya khche nga lan te chara de go ka de ga che chok sen zen ba de go ka de ti ka ya ti lu yong ce ke te de ga che de ren chen zhe nga ri ma ding ge e de a ma zhang zhen zhe dong hen zhe zhe pe xie bi
1: 现在中国的那里啊让现在等现在这边先别现在我们刚才而且你啊妈妈的那个一点而且你啊我刚才张震震他到阿拉西整个张那个地带啊张那到这么无论在那当这个诺巴门中阿扎里卡采马里卡祖里卡苏瓦里卡 나토르카 도군은가 타마르카 딜란타네 탄트르카디 도나타 쵸민조 타마르카드나 타루 타나흐토파드가 힘부든 존재는리 디데케타 아자르카 탄트르카 타 조르카 소와르카 나토르카 아트드르 키지흐세메 키베 베빌하 아존다 페르테스텐 빌럭시 티드 데 화스텐시군 팬딘존이 제트 셔드지 니 팬딘존이 군우 산첸라 판바다 디완 종위 즈 쿠투 알라나메 바컨르나 선지치 담바레 티치케 쿠알렌 군나 산체 텐체 그 리진디라 이치니 린디 쳇 마셀라 냔살랑타나 니 쵸라세 제셔 쵸바르 킹아야

0: Малали тена тэнсэг ген жигтэн сэгдэ. Мэрдэг би арэртэр амаргу чи лунгчуг чэндэгсэ. Малали тена мэгмэн чи сянкэм хэгдэ. Ланлунг хэтэнэгэ нэнгви гэлгэл дэмдэгсэ.
1: Эма, гэнжэ я, гэнжэ.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ngu khoni jonyer ji ko ma ta va jer ti tong do ge re jil ji la chu jin ba li che yang tong je man de
3: ji ma de na ro wi me tu ti de di che la de di ji ya song shen je zhen an de an na de dang la gan jin je na ma su bu zhu dang sheng ge che jin ne de ye zhong da yin la mo jin ge za teng ne de ye dan ma yin
4: dan leng gen zhe mi de ye za wa dan su xi yo la tang du ge jiang qi de ye yang ke ma lan ber dang yo ha ye nian shi de
1: 尊敬讲究耿直的若那的你是大米朋友的请你财米家是和三等家门家是一动阿拉的沙比欧能等卓库拉伦的兄弟弟子阿张西郎西南的卡里的你带进帕拉索家弟子欧其莫波米也是色家的兄弟家张是美的大米参家弟子有次的三分家的
2: 投诉的前阵的生诉的前阵的这嘛我的个更热的前阵的说这么更的那一阵我一更热的哈哈的就把提送的没多过正日记马进香催为马进了你要记谁的那个那个这么一经马给比 신저 접니야 정지 제라로지 등 지흐텐 절하다 뭐에 제체다 체지 나라치 비르김 천요천 풍바메브르 렘브르 조지
0: 데비 강르라 흑그르진 롬부 운전자망데 다와 간초 즉샤 다동 쾀프르 남제
2: 체지 젠지지 시상당 나여 여옹근지디 마인디 체는 메도 마인 체는 하르진 덴접저러울라 체는 아르비 머칠 체는 산전지 청와 체는 강리 성기 체는 선비와랑친
4: 제헐 아남라 진능 랑롱치캉 살아 울롱츠 으르 당위 코리 탐칠 멘피 그잡라 멘피 글롱턴 디다르드르트가 데미흐진 쿠르르 다샹가요라 어존흥 쪼경 가요싱달
2: 통마탑티 앙이니 통마탑 테니라 샤나요듬 느나요라 살아 므바랑흥 느라 사들트 통마탑티 앙이니 통마터 캐닐 호나요듬 흥나요라 토라 흐진느 트흥 흥라 나은터 지에마 얼더가 긍절러 캐닐 쇼근 참 긍더 니참
3: 남동치비 젠나기 캐닐 처음부터 땅니 얼더라 지에지게 잔동지 바이나 영나 남동치비 아로머지
1: 切莫得得得你阿德拉吃这么苦味儿咱就吃完了爹们啊真正的主意阿龙日记前年的书在这里阿德拉做生家里阿卡什巴诶更加讲 체라 마루미 젠다가 버츠테니 체제 할메비 더성거 젠능얀디
0: 어지스 젠너가 남바테니 어지스 치송 나윈께 맹흥 돈친 치송 살등 아르비 긍저럭 선척 알지님 담비 긍저 리라 참튼께 납자럭금 럭비 공안문 토르더니 아리와이 온능데 자통라뒤
1: 에라 긍저야 긍저
3: 钱的诈欺币他没得头等个钱呢钱就当时就没送人了通通把币刚钱呢钱就生日的币能收人第一声马路回目得你多了这车的目得你吧刚生革命也得你急了家族的民族成话得你人
2: 干热了天呢擦清地切融融个就猛地没热你没热落热你落热了谢谢第四切记中你个行了一切掌声哎呀谢第四切记努力个切了通切记了东切第四
4: 切记想娃南拉斯拉瓦进了跟着第四切记卓巴南拉卓拉库了进了一那样切拉达东等这些阴和蒙娃切阴那么切记我得了拉这些个有当我得给这个更热等我热些个地得要当整个相一等当整个能行 当整个娘等当整个亲爸当整个路等当整个七八嫂吃喝了不认得当成三了安慕了不认得无相生茶热不认得淡江冷了而江醋认得三江阳马也不认得香醉淡了茶青认得金银淡吧就跟着沾冷了三里人过节了
2: 야친르기송바다나 케네 아제츠가 긍지스 덩가 카윈다마시게 인세 아 덴디 나랑 카월가싱 카월동 임친르기라바다나 케네 긍지스르제 메도 긍라 긍시게 인세 디잉 아 덴디 나랑 메도라가싱 메도라미 니 나명
0: 阿朗尼勒更是登个卡维达马西干，英娜更是塞得在比米多更拉更起个那三雄。我们托马尔扎腾的雷迪，更热拉蒂尼这万达腾的的，咱那萨拉瓦比真格杰从不是言能，英娜我尔金邦那我应真比重重感冒些。咱那。
1: 阿公们那样的牌位，重庆是也能。
5: 杨娜，江西江苏这边还有这干部是也能。
1: 杨娜，擦更你是这边干嘛？我请起的。阿列的，爹娘，你擦更你是这边干嘛？我请起的。俺也认真，真是这更热热了。参谋，先住跟前门把三江，你们。 사친 데니 어디 버렸음

0: 야, 릭펑도 빠펑히라 쩍도빠 쩍히 톰바종이 쳔조나 따리종이 나간조나 얼차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자치덴비 산카나바 통디에 대친나제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제 대친나제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통제긴
4: 레세든제 쪽불한지 다타체적 산지능진반다는 총윤정적년층캉 워클 년주르데니라 중공 초신 클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르비 총원부 모름 통부스득미 상청용거 대친제리 라진젠더 스카브자와가 아 토민 젠더리 촌은 젠클거 일응이인 슈닝 젠더라 싱큰 젠시 응스득 저와 로와 데럭 자히라 르마 타르와 찌니가리

0: 하루에 자연 떠나고 아예로 가로로야 알아다르 제가고 아예 샵얀 거리고 예냐며 제가고 아예 남방을 떠노리지 하루에 떠나 중고 아예 남중을 찌르리 딸디 제가고 아예 로잔 속이리지 하루 영 가가리고 아예 지그시에 누군다 도냐 희고 아예 띠가 중로인지
1: 야로라 아양아야다

하루에 초혼란 드고 예예 죽음 마랑 죽으스긴 일로 다르고 예예 칸치 마꾼스기지 하루가 사랑을 띠고 예예 찌르는 이공이로고 칸르고 예예 잔의 여자리지 하루에 초혼란 드고 예예 죽어도랑 드는 수경아 로 다르고 예예 칸치 마죽으스기지

0: 거지. 하루가 차양한테 내고 예로가로 누구의 저가마루고 예로가로 공만이지. 하루가 샤르가 무고 예중국의 야트부 졸고도 통과되고 예 팀천의 동아집지. 하루가 건 무고 예 좀천의 족지근 오면 주통가루고 예 가르칸 악지가 떨지. 하루도 저거쳐다고 예 시노랑 아이나 다쳐든 오마고 예 시군트는 아니인지. 하루는 마하바 무고 예 가츠근 거다집 졸다가 가르고 예 신동 동아집지. 하루는 최근 걸먹고 예예 녀터마 죽식실에 추운당 하세버고 예예 쓸고앙 아치고도지. 하루는 비혈자라고 예예 세노랑 아이나 다치던 오마고 예예 심트나 아니인지.
1: 피아르골라 야다 아예라고 야라그로 알루루고야 니글란탄발이나 안타나고 바글드니 다탄도 아탄드니.

그러세 자담 자게일 로양조 까차 초라 니게기 다당 제가 몰 머저 지게나 다사송 체냠기 인조 지게나 더자카로 삼바소 기게지 더찰란 친브저디 나게자 나슈글라브르즈그니 코로 나게자 니카마크르세 자탐 자근조지 라양 르고시올로시모 니게기 다치목제가 모든 머저 지게나 더디시는 냠기 니게 지게나 더디르는 무냐카 터루자 더유하미 코랭고고예 나게샤 나디랑 소데크 나르 나게샤 니카마크르세자 아탐 자게

다고지 하루가 자연 타나가 하루가 로로리지 알아여자 자야가 영어 카토 길즈마니지 알아단 종어니가 영어 요즘아스가 쉬지 하루에 남아스가 영어 시긴 요리나지 알아예 우차랑아 영다 까잡기 크러지 알아예 사람 크러가 영어선 고냠기 사지 알아예 신종지가 영어때나 못나지지 알아예 종아랑아 영어사니 시즈나지지 하루영 사디치나가 영어 카토고 길드마르지 하루에 저거니가 영어 대담하자가 쉬지 하루는 대담하자가 영어 시긴 요리나지 알아다글라며크가 영어 통어주고 또간 크르지 알아에 너르지브가 영어 노르지스가흐탈르지 알아다시르고지가 영어 가니르지라지지 알아다르고 니게 영어 쩔라 찌찌가 쓰레지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게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게르크 렌츠나 갸르통 샤제인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크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알랑흐 단슴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2: 尖个是什么叫重庆的啦重庆的啦地处的年龄等干嘛什么叫你地处的年龄什么玩三人家的年龄我家庭上家人
5: 소는 오시끌가 뭉친
6: 소문 오시끌가 뭉친
5: 사랑기를 냠주
2: 디초라 녀르스므니 디초라 녀르스므 땅 가르마 냠니 워 디치나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 년친 캉 오시끌가 뭉친지 닌셔비 렌츠나 권다 땅차르스 켈치 년버 과전치
6: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얻는 인
7: 나모게 튠지 회계기 람네 년준슈 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세가 남보초 샴라 선교로 냠자리 전쇼교인 네가 레군의 베베니츠 산에 되게 되즈 다와구베츠 니쇼 신인키 나조 계급기 조시 시진핑키 어리 중동 트럼프다 포장갑으로 재면난유 시진핑키 중국다 어리 계급니기 구제조부 롭지야 마르고베 되즈나 펜준 첨리 슈바테니 중국다 어리 제외 로규토 중용 메바식시 나라타 중동 트럼프 토다 바르숨도 제덥 나조나 되니 지도 균용 제대 퇴몽토 중에 제외 조승 침부들이 초드니디 최신유 딜류 다왕아바라 나라다 중동 트럼프 진직도 중국다 어리 기젠덴베 탑주 되는 게 제와 조규 덴베 제바인 내내 서바 대토네 중에 제외 등의 춘유라 종교로 장배 리와양 춘유배 계급니부 냠내 양다 집에 럼비초스 규배 곰덥 개첨부식시 난주의 등부티 자주응유라 교르토 냠내 조보를 짐바다 젠주라 체유바 총계 춘진토바 시디리리구 초보제기 초수 배준시대 계급첨부니기 냠내기 양탑에 럼부식 뜨그 중국당 어리 계급니부 응유줌 냠내 추 니배 냠계 용화 치바다 록튼 젠주 추 펜주니가라 춤제 토바 치바 퉁바 용답타 미퉁바 소르조츠 겐다 탁주 외참치바 펜준 이지 속조치베 추 시디 퉁바지에 체대 중국다 어리 기젠덴베 덥주 되는 게 제외 계급니비 미만다 점링 계급카기 미만라 펜방아베 렉바 중교시 되나유 시진핑키 초니비 벤주 뉴종 소비 레고르 서베 추미 체신 냠제 구지 서바식 체바테 계급니비 퉁레 리리다 망조 타나 콜러시비 벤조 제기응은의 주나 담상식시 냠레니 니주 렁부식 인비 중에 벤조 총된 제와 땜부 용와라 냠레기 세도 링도 동구라 내든기 세도 통도 동구 자냠타 진조 니벤 제기 닝도 균용체나 다소 내든 탁주 집에 조남니 토 초니비 갑조 직종수 꿰봤다 니벤 냠제기 치도용 타종 체대 중에 벤조 뇨종제와 균류다 땜병아 릭조스 공비 용어치 교시 낸드나유 시진핑키 중국다 어린이가 미수증류기 계급 첨부 인신 초니비 파라 젠주유라 티베야 냠레 체척비 랑랑소수 상자 뚱발에 펜준고 겐소미룽 초니비 무투 미수증류 태기 계제쇼리 치바다 대닌가다 키벤테 비리 체대 미수증류 긍중도 쥐바다 퉁몽토 톡순치구 미르기 미수증류 락제라 토담 춘진 체교 균형 체대 미자와라 진바다 야튼 상조기도 시 균형 체대 미수증류기 미르기 야튼라 샴디 쇼토바 체교시 대나유 시진핑키 중국 조지 계급지 교다 나공 차장 송종 치배 랑초 하장 세부인 어리 조지 타이완 랑젠라 무구 치배 랑초 양다 타용다 타이완 기 내듀 탁주 섬낸 체대 중에 탑주 냠래다 계급니비 제와 공배 조교로 멍시 땜부 딩규 제와 유 제낸되나유 트럼프이 로시 시진핑기 다딩 어리리 계둔 섬지나와 테니 럽치베 섬지식시 어리당 중국니가 계급 첨부 인받다 나란다 로시 시진핑이 초부 상부 인신 제와 텀섭 균교시기유 난주 구지보 어리다 중국 제와 치리수 동통이시 계급니비 벤주 뉴종 소비 레고르 서베 춤을 치바라 춤제 서바 토비 초니비 무투 게제슈리 체리 추든 티베 약바 조 토바 치구 미수진누니 미르기 종교다 제와 유베 어리다 중국 테테 게제슈리 균교다 냠레라 슝눈 갸그시 데나유 계급니비 좁다기 등도 의샤르 서구기 튜법다 요랭기 냠니 코리아 치링젠소 계지다 서구기 내든 개진테 공자라 제레 나와레 계급니비 좁다기 니동이 슈즈루르 아시아다 시디갸조 체모크기 벤주 냠레 전조기 고지베 응시 민베 추조다 계급니 슈초베 고지베 우조 야부 속교리아 펜준 갸뾰르 처규 땡게나유 蔡吉堂 王毅 何立峰所天秀南语
1: 第一个来库内比为年初，斯内提格提出岛国别庆祝松年的庆祝，结合起朱主席习近平启动农民组织训练，我省总统批准怎么谈？而这总统提准批点续单，而这人给总统拿组织，习近平他公的彭丽媛那么年，我省团体爱德鲁斯卡马丁秀九个，提准普他公的梅勒尼耶朱森奎表啊批准续约。
0: 第一个来库内比为年初。 主力一级定价呢，阶级级团结时，这就说起习近平去新列阶级突进组装级别，明载了明的，训练的新列推荐所存在三段的三段中间，培训期数切入动物的三段存在了点呢，听着新列空白了，规定当地阶级级主力定价了呀，给你去关系，能对哪有？龙安镇级车管局我别过做了。 上海家的主力团结了，解决了这边四九卡团结协同新列组织扩团给领导人工店铺用了七八的，我团结九个区别努力的六寨直接接接电话的当地，目的全部的偏着电表啊，拖入动物的，老是比主力的全部内部用完，尊严前行有。黑龙江双鸭山北大荒草坪宏伟新热热点团来被团领给土，卡罗阿梅边我都出国了送去，新南木格拉。
2: 春秋龙啊，上电两个七星月，他的宏伟行者，城镇建塔、人民经济新列集团三百多年，社区内部热点了点别，团里那么三百多月。北大荒草坪宏伟行者参与公司新列空白部积极进入的利害讨议，明个的有口卡的人流额度来团，全用来执行。

0: 유바다 트위지에 젠다 링류 젠기 응어도 제베 듄듀 레주 토로 슉첸부 친유 그디 용기 추제 응어도 링게 응바 제베 있는 다와주베 담에도 균용의 리조 토규리 제주유 조리기 된자니 변조 공비다 지조 딘링의 제와 유베 균용 정신 된베 특주기 내둔케 진식시 예동이 휴접실류 다와 숨바라 지접소지 시진핑키 되럽사바라 의주석의 균용의 다계 용어라 그대 동호의 흉유촌도 조정난급 부유 공배이다 추세의 토배 댄자 니와라 펜준 그대 동교 타종 체대 조리 누규 퉁공기 댄자계는 누바 체로 동강도 체급받다 조리 퉁기 지뢰 그다 신뢰 퉁제 계진 퉁기 송급 그 견대 신뢰 퉁제기 상제 그제 부제 토배군의 죽준 체조로 그대 동왔다 장도 신뢰 퉁제 퉁기 레뉴인다 코드집의 시딩카 지준대 조리소 신뢰 퉁제 계진 땜보다 땜장한 코드토배 견해체 그것이 땜나유 河南 로허 张林区 万金重叠 四庄重措로 종미수 로리중회 가루 롱수 주신유 무신리 조리 퉁제기 속사시 탈루산에 대가라 신랑기 유부주지 내자 라다라 체배 서신상부로 템바댕급 추동 투바다 슈균 뷔샹 투바충유 四川重组党支部书记刘春生起，塔鲁安族重组我了彻底彻底，大瓦出不来，出借职组彻底，张某张三的娘子切不应别，查家的拍拍姐姐妮妮吉娜，悄悄地让俺想脱皮不得，他过了个重组局送给熊三块多，细菌侵入细菌吞灭进，层面吞不了呀，给恁脱皮越解决有，主力给点家了，跟送切不了，三百尼嘎子只，年度你学做你了，大瓦送不了。
1: 接着说起习近平起，四周期制作了修改新列的这个基础偏低的跟踪的这个委员了四个，孙悟空给点家里，阶级给点家的这把月饼，你把都心里有个，让阶级孙立空被当的孙立存在让都不让被的，孙悟空让点存在都不及格些，恁对哪有？湖北随州里红山日月都是恰心，那么些出场用不得，却不讲白，项目几十年也不行些。 내들의샤무테미주와르딘네딥수치바네다자내디가딘툰네수교류유민가라종기태용수로레레샤무통통주르숨르니와소딥토기유유베툴레시뷰촉두기용법고르통주르숨길레깨바다미치숨주레슈버바르용바라니지토비유툴레공비티베야부용치 다루첸십소비순제토신기윤통라샤무도부육지도툰토비순규사르바수이샹당부당젠소비체유 随州项目前夕，吃不得的那几主力周恒军起，按照水乡塘不当间起人的地细菌侵入，取得特殊切不得，特殊切别决定出天气了，得些也不切的，人的地里地该冷些了呀，居民得个月解决有，主力春种塘，穷困用都动了呢，全部不忙都动了当集中营。 明儿个建勇说，端住头牌，刚才推了那边，冲那个集团团头牌来端也不着急，三那个个人流车辆直接撤退前有，阶级级直接集团团局局十年七段门卫当的主力甘肃车间他人流主端车间扛的加标的车友都觉得端住都拖不得，伢儿拖不，偶尔拖不接前行有，龙安镇的车轨主要被过走了。
0: 让阶级主力及球队团结内部军队切入侵不得，主力团队军队人不如穷啊！主力苦救女子小周姐，对不对？主力从这苦救当年的苦救几千年点不穷的，艰难度团结点不得，苦救了给人也不特别。其中苦有给点给明白人心了，可点女人就要特别的，中国外多不咯，点不如送我的，人的配送错不用我参与。阶级主力党安所直属聚集局长刘冠新起。
2: 龙安镇的车轨主要被退给部署，主力党员所直属的整体，主力已经冲不了的，苦救给列队也不着头，主力团队部队空白了，各地扩大党的阶级级主力点下去跟送内部，切入三米级不了党的，变旧基础部队空白了，团结上不交的信誉，解决于。这个裂口呢，比外呢粗，这个不就是习近平去？ 陆局去甘肃竹南三百天门头转呢，正主去孟西竹国南站开进卡机，拉达去不谈，菜市头下谈，韭菜头一过呢，平路民宿张不准备，韭菜头表过呢，北部湾祖国去阶级国门出个准备接起呢，张不谈，江南饺子节，南部毛尾，年纪根据女不谈，仍估计给韭菜头了冬瓜，是多难月。 崔局处你中国散布问你存起

0: 농성시를 아구르 개탄 주민 숨타 가르게 숨타 발세에 계속 숨사 계출 숨시
1: 대글레 군의 베베 니츠 유럽 견진다 고유 염질 현소기 체니슈 숨님 베베 니슈식래 응바다 유럽도 랑고 동견다 주견추 계제 십줄의 니베 자유 넘기 랑고로 주기 여봤다 계지 총래토 자유 넘기 진고 숙진 파르베 유럽 니 콜라시비 토라 숙진 팁 체슈 임베 서구도 교류 자유 랑고 동견기 니르르 균 유럽 고르 통주르니다 정조래고 숨기 눈린 퇴바 동구기 유바레 내주대낭 유럽기 랑고타 눈루브네 로주바라 교교로 균튜도 꾸디 동급에 부규체유
0: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이탈리 주초 대비에 친주숨니 균튜 종외 닝류 왕조 침체의 대타제네 초상중시 침시티 이탈리 수중기 닝류 캡콘기 지침시 비 중시 딘비청교로 왕조제부시 원조 체바싱은 이탈리 아슈라 니도통 소송론에 니도통 소송실에발 닝류로 코딩체교 원조 토스유 치동국계 계속 교출하러 체르노블리 닝류 튕기 튕비치 이탈리 아코난키 닝류로 강성마 아치수 고개부시 니월루시 뉴콩디자탕 뷰샹용동 기내튜라 도구를 침부치부탄 뒤니 이탈리 수중키 라리가 튜사르비 닝류랑지 콩비라 구디다유부시
1: 통남디토라야 미션다기 괜히 유부통화이나 내 야르중경 체제 괜히 루감나로리야 루비유 내 아마라콩 코리오라야 장르난겐지시 인다라 토레인 추주 시바르 야르싱지 차례 난고 추부시 지리 추기 럼부디토라야 인다라 케지 추주 주잠 난거바다 괜히 겸아 십지점 장차 난거기요시 내 아마라콩니 코리오라야 송급 난겐 소바식시 니만 넘라 샤젤라야 자잘롱주 칸다 칸 채널에 만주의 총기를 때리 장르는 게 요시
2: 아무나 감상
3: 기란 세스가 되겐 레그디 갈레도스 요시 이내래 다바리아 로주라 카시 레그디랑 제상 단다 레그디야 지동 치르 치르 주의
4: 아자 기른 음식 참을 동안 기란 치어 망치어나 지동 당장 승계 코르기 승교소발 퀴기쇼

0: 다다 야부증거여 추송 튼제 충충티니 중구 첸제 제주기 뒤지식시 니외로시신 미미남주 포르딥탄 송가리 강초 더십세린키 지구주경키 편제 치루동안에 대배 남시러 수요금치위 경우식 딥수탄 누주 라수라제 근체미발 세계 중외판 첸제 사대티 지구주경키 제탄 시부로 띵습 냠지체니 눈대안 지구주경키 만에 도와탐
1: 춤제사된토동가위용캡기강에시니콜레시뷰탄구진주경러자수토비라제키터블음식레기표유뉴주송경탄벤조피게지달토늄용화체균니기급하기치주티투몽토체비까네치외주신니인중쿠통더팔숨토치고치주체규티망초르펜버토비피게차샤도지니치당쿠이키망초남
0: 주경러다켄네 티난슈켄탄 페버톱켄파 균도총유 코브치 치단키 빨립토 록동탄 빨리보 딥조 빨립키 파싱토 소비제 치비 冷素치주치단티 원체 지신간지감이비 사차 누주기 편제탄 변조기 편제니가토부총유 마루소치단키 신제탄 중로 민규소 켄덴 튜네 야수게부달 비게치네 行政盲错了军退特别女主机多破颠不松特破穷越中国起居来临里听爱起居起呢别给律动起归西别革命起文字了搞多通呢女主总共谈盲错连锁动案你年内你起用途把这就签约他这中国起居年用过了西部的共有了开心越
1: 머르타니예 아프리카 장도키 제리징부조준러 군디동교 로람 체베네 이시아 위메 계급 탄염토 탄구 지엔 곡주 냠레 디네 준부타 라제 소존 치베 파타 양 위샤르키 치탄스쿠토 위슈 지구 신레기 나바사바 추십 치베 파 중쿠 통더 파솜토 투몽 춘문탄 투몽 조준 냠토 롱주 제기도시 타콘 체네 고구 유베 계급 냠용 냠주 탄갑 결체디
0: 该起批给中心被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1: 皮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革 폐계기 춤제 개치슈타 자치슈기 300교 노라 냠레기 냠용 개치슈지기 토네 상하이 냠레 전주기 로니슈 쨍아 신키 피림러 척돔 나유 폐계기 춤제타 진탄키 도시 랑랭키 터블럼지 치슈 숨기 토네 상하이 냠레 전주 개갱아 폐계 조외 낭내 댄치 세둔 딩섭 나유 라바르토 편순 이치타 니편 자냠 全面西边那么了尊重推梦撇给推年这些上海一年都不腻同的盘松托上海年龄尊重军前面把撇给谈多起周围西真是开前行事南这托秘书过他开带托面浪把却松板门密把这些阳台别年龄给冷不离上海年龄尊重给最近期南这托秘书过他
2: 开带土米浪别三孔年龄给冷不三不西对提可乐西北居港塘各居给卡错了你提起别都不说开前西多人心个性越级绝于不是西里克上海年龄曾做给不测体位土位配给了滚地动位高子年接不是给土木文津贴我祝年龄给冲这所军前面把给我玩的切给土月主席习近平给配给我了就给太空塔 并且做了整个太空，每早晚整个太空，给这学者他出门太空界前的上海人类曾祖给团村居民批给人类了，昨天开出三段南越级，绝不是。

Shilikie,上海娘娘的曾祖给Biski无错托,中国出给,中国谈上海娘娘的曾祖给嘎归边角娘娘的念堂,蒙西罗斯娘娘的念祖给满塞,中国罗斯娘上海娘娘的曾祖给给科普卡塔,娘们托陈在娘娘南昌给老大车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当地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中国的人民在
上海娘娘的居住了的呢一些谈有了给公司期末他给娘他了关帝东话上海娘娘的居住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能是被落着了的呢可
개망 추초기 최부 로즌 클린스 게사 웬날 서구비 치튼 지르탄의 능급 중국의 깨끼 도비 누교소 캡코 망보로 총교 대비 피게 총화티라 유럽 전에 심테키 심캄톤네 니피니키 군디단디 빈촌 롭종 단창샤 냠레 체군니 유럽 타 중국 냠네기 양타베 탑름식 제지 손유브시 로센 클린스 유럽 계급기 팀주 직시카키 정군안 창샤 루튼키 냠레 좀시 존네 유럽 탄 중국 레지카키 논주키 원진라 요산타 무족 냠레 링섭도 동조체디 유럽 탄 중국와 레체 서브리타 투몽 피게 용화 치고비 문진치고 대권 로젠 클린치 초베니티 티중코르 첨지체베티니 콘트뷴키 겐코르지 중코르 첨지체티 당부티시 콘키 오스트리아의 당쇼카키 중국탄 비제 딩서도 동교티 용캡기 투몽원진타 뒤로 첨부된유 투미초베 타딘 중코르 첨지체지 중코의 유진 표송초베 로규신내 냠린토바마세 중코 남베 팅접지엔 피게기 순수 첨부랑 딘방체 유지송유부시 디로니 중국탄 오스트리아와 친지존의 롱업중행의 코르웨 로식시 로센킬린치 오종와 친지조춘 자조 균투서도 친유 투접콩메 로접굽주반에송 초인예비 계급신비 팀조 직시와 종원치체 팅초출의 계획 지루니동감이 접결로 어종지와티 자조 특주로대 정화 토르치네 계급예비 협공카키 무족냠래러 좀시 땜부식 띵유지송유부시 롱웅업중행의 이 종원규심러 칠미더급 로센킬린치 어종계급예비 시디르 진진치부타 통도 발송토 총만진로타 계지제팀기 세시타이콘치바 냠레르디네 시디르군디동아타 니킬르디네 피게되니르치바지 타이콘치그유 계급예비 피게기 도시 퇴바티 퇴유진부나 냠제계초기 중시워 락단지네 점린시디탄 피게르 로그람치바탄 퇴총 베조탄 인내소 캡콤망부 냠레 딩섭도단네 중제유토사와톱유 민간 오스트리아의 킬레 조경업주하자 중코르 폐기 동신 유비 티토네 오종냠레기 순수 체보 자주 강리 제유지 손유비시 로센킬렌치 민간 계지 튜브블 균도타 성신키 제유진 남시 균도타 미수이징 뉴주경 서쿠이키 랭망웨 내튼소 콜레시브 정신키 제롱 균체미바 통고유 欧中杰克尼比称作这些，该些学者他，俺们俺为什么都当呢？究竟去推梦文字，嫉妒着我他，俺们这组推仓图当呢？可能是被那天他就贴罗卓他读书来结束，不巧去送钥匙。你家一些谈西的江苏新闻可以给边疆俺们赞助给女局部长。